라이플로드 싱어즈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안이네 함께 하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 꿈이 있는 자유의 주님의 계획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너무나 놀랍고 또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덴젤 워싱턴이 그날 연설 중에 기발하고 재미있는 일상의 습관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벗어둔 신발을 침대 밑 깊숙한 곳에 쑥 밀어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 신발을 꺼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게 될 거니까요. 네, 우리 문화에서는 침대 밑에 신발을 두는 일이 없으니 좀 낯설게 들리긴 하지만요.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는 분명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바쁘게 하루를 향해 달려나가는 대신 가장 먼저 바닥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라는 뜻일 겁니다. 아침의 첫 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며 겸손히 엎드리는 그 짧은 기도가 우리 삶의 방향을 얼마나 단단하게 잡아들지 생각해 봅니다. Back to the Bible Quartet의 영어 찬양 함께 하시고요. 강내우의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어집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손예지의 회개 찬송 메들리, 크룩스의 험한 세상 나그네길 찬송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혜인님의 9월의 기도라는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9월에는 내 마음이 조금 더 겸손하게 하옵소서. 나의 작은 뜰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무더웠던 여름날 움켜쥐려 했던 우리 마음의 짐들은 조금 덜어내고요. 이제 곧 높고 맑은 가을이 펼쳐지겠죠?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무릎 꿇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주곡 전해드리면서 모닝프레즈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샬롬의 소리,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0: 영혼의 삼터 오늘 이 시간은 부산시 사하구 승학로에 위치한 성민교회 홍용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1: 오늘은 짐을 내리고 조금 쉬라, 짐을 내리고 조금 쉬라 하는 제목의 여덟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 시리즈가 끝나는 날입니다. 여러분, 지난 7월과 8월 역사적인 무더위 속에서 이 말씀과 함께 그래도 주님 안에서 내가 다 맡기고 쉬어야지 라는 마음 가져보셨어요? 네, 그래요. 표정이 한결 편해지신 것 같아요. 눈빛들이 훨씬 부드러워지시고 온유해지시고 더 기뻐지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멍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 와서 쉬어라 할 땐 좋았는데 갑자기 멍해가 나오고 내 멍해를 지라고 하고 나에게 배우라고 하고 이게 무슨 말씀일까 우리가 순간 또 흔들렸거든요. 그런데 그 멍해라고 하는 것이 사명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없는 사람은 살아가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멍해를 지지 않겠다, 나 아무런 멍해 없이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저는 목표도 없고 사명도 없습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없습니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 사명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바로 세상에는 우리가 지기 불가능한 멍해들이 있다. 이게 율법이죠.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뭔가 이뤄서, 내가 뭔가를 내세우며 살겠다. 하나님 앞에도 내가 내 믿음을 내세워보겠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 그분의 멍에를 메게 된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 가장 크시고 가장 높으신 그분의 멍에를 메면 이것은 종의 멍에가 아니라 주인의 멍에고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능력의 멍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쉼을 누릴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멍에를 지고 함께 우리의 삶을 기경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이 우리에게는 선물로 주어진다. 그래서 나 혼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 일들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나의 구세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 삶에 아름답게 펼쳐진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요,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은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준비할 때, 시작할 때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마치 주님이 우리한테 막 나무라시는 것 같았어요. 야, 이 답답한 놈들아, 왜 그렇게 너희 힘으로 살려고 하느냐, 좀 나한테 와, 좀 맡겨, 나한테 좀 와서 쉬어, 라고 우리를 나무라시는 그런 마음을 저는 느껴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말씀을 8주간 계속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쉬지 못하는 그 마음을 나무라시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자꾸 조급해지고 자꾸만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루어야 될 것 같고 쉬지 못하고 자기를 몰아치는 그러한 조급증 환자가 되어버린 우리에게 과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8주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느낀 것은 뭐냐면, 우리를 믿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믿어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못 믿어요. 못 믿어서 못 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쉬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믿어주시더라.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우리는 주님을 믿지 못해서 쉬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믿어주시고 쉬라 하신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뭘 조금 내가 더하면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뭔가 좀 못하면 못 믿는 것처럼 좌절하기도 하고, 우리는 항상 일희일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대단해서 하나님이 그걸로 영광받으시고 하나님이 그걸로 충분하시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믿어주심, 오늘은 이 본문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진심을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핵심은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쉬게 하심은 나를 믿어주십니다. 우리는 왜 못 쉬냐?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 믿겠고 나도 못 믿겠어요. 나도 쉬면 도태될 것 같고 나도 쉬면 여기서 끝나버릴 것 같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자니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뭘 해주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지 못하니까 실제로는 내 마음에 나도 못 믿고 하나님도 못 믿으니까 못 쉬고 계속 하나라도 더 내가 해내야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성공할 것 같은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2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모르시지 않아요. 다 아셔요. 우리의 그 가슴 아픈 수고와 그 힘겨운 짐을 하나님 다 아셔요. 그러나 그 짐진 채로 다 내게로 와라, 너 그거 감당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쉬게 하면 너 다시 힘을 얻어서 반드시 더 나은 생을 살아갈 수 있어, 너 그런 존재야, 나는 너를 믿어, 너 내 안에서 충분히 새로워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것인지를 저는 목회하면서 배워가고 있어요. 저는 신학교에서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나무뿌리 뽑고 기도원 가서 기도실 가서 매일 땅을 치고 기도해야, 그래야 목회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제가 뭔가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믿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믿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실 때, 그때의 우리 교회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전 아무것도 아닌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혼을 맡기세요.

대단한 건데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믿어주시고, 그래, 내가 너희의 예배가 오늘 이 땅을 가득 채우는 충만한 영광받는 예배가 되는 걸로 내가 믿어줄게. 너희들 오늘 마음 놓고 나오지 않을래? 주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사야 4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세상과는 다른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세요. 어떤 관점이냐, 우리 함께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피곤한 자는요, 에이, 포기. 무능한 자, 아이고, 아예 손절. 세상은 피곤한 자, 무능한 자 관심 없어요. 그냥 넌 거기서 끝났다. 야, 너 그래가지고 되겠냐?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니요, 우리가 피곤한데, 야, 너 능력 조금만 더 주면 너 할 수 있어. 내가 능력 줄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무능한 자? 야, 너 지금 무능해 보이지만 내가 힘 주면 너 할 수 있어. 야, 너 괜찮은 존재야. 넌 나의 형상이야. 무능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믿어주시는 거예요. 야, 난 널 믿어.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가 안 돼서 성적이 안 나와서 고민할 때 엄마 아빠가, 아니야, 엄마 아빠는 널 믿어. 너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하면 너 분명히 할 수 있어. 여러분, 부모님의 한마디가 얼마나 커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피곤한 우리, 무능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할 수 있어. 너 내가 너 얼마나 믿는지를 아냐?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30절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야,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해. 장정도 넘어지고 쓰러져. 세상은 그래. 살다 보면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는 거야. 야, 그런데 말이다. 그런데 내가 너를 누구라고 정의하는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이렇게 정의한다. 주님은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피곤한 자라 하지 않으시고 무능한 자라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불러주세요. 믿어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피곤하고 니들 곤비하고 니들 넘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의 마음 중심에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 내가 알아. 그러니까 내가 새 힘을 너희에게 줄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은 약 먹은 병아리처럼 이러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 날개 치는 거 보셨어요? 예, 여러분, 헬기 뜰 때 바닥바닥바닥바닥 하는 건 장난도 아니에요. 독수리는 쫙 올라가면요, 우와, 사람들이 눈이 커져요. 그런데 어떤 분들 그러시죠. 목사님, 전 독수리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암탉 정도 할게요. 아니면 전 메추리 정도 할게요. 여러분, 괜찮아요. 독수리 아니어도 괜찮아요. 왜요? 다른박질 하라도 곤비하지 않아야겠고, 다른박질을 할 수 있잖아. 적어도 우리가 다른박질 날지도 못해도 다른박질은 해요. 그런데 또 이 중에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목사님 저 다른박질 못해요, 저 못 달려요. 괜찮아요. 그럼 뭐가 있어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 날개칠 수 있는 분들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그거 안 되는 분들은 다른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그나마 안 되는 분들은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거를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하늘을 나는 자로, 달려가는 자로, 걸어가는 자로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돼요. 나는 날아야 된다. 나세요. 마음껏 나세요. 하나님이 믿어주시는데 왜 못 날아요? 나는 달려갈 거예요, 목사님. 달려가세요. 그런데 아직은 내가 거기까지는 안 돼요. 걸어라도 가세요. 가만히 있지는 마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 믿어주시고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것인데요. 두 번째, 시작. 온유와 겸손은 나를 밀어주십니다. 자, 믿어주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밀어주세요. 밀어 올려주시는 거예요. 힘없어 지쳐있는 나를 밀어 올리셔서 점점 올려주신다. 여러분, 밀어 올리려면 우리가 어디 있어야 돼요? 아래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낮아야 돼요. 온유와 겸손은 바로 그걸 보여줘요. 높고 높으신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자리로 왜 오히려 겸손하신가? 그 자리에 있어야 밀어주시는 거예요. 밀어 올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온유하신 분, 겸손하신 분, 그 세상의 모든 힘을 가지고 스스로 통제하여 온유해지신 분, 모든 위치를 가지고도 겸손하여 낮아지신 분, 그분의 멍에를 메면요, 우리는 철저하게 낮아집니다. 그런데 그 낮아지는 거기서 오히려 어떻게 쉼을 얻느냐? 우리를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온유하고 겸손하면 그걸로 그냥 주저앉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런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더욱더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건 무조건 겸손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낮아지려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저는 못해요 라고 소극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라는 게 아닙니다. 인간관계를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어디서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분의 손, 그분의 능력 그 아래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때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자 하나님만 영광 돌리고자 그 자리에 낮은 자리를 지킬 때에 때가 되면요 너희를 반드시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요 이 약속을 믿어요.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떨어질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올라가려고 하면 미끄러질 거예요. 내가 올라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주변에 아무도 없을걸요? 다 잡아 끌어내릴걸요? 그런데 내가 내려갈 때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 더 내려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면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7절은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밀어주심의 본질이 뭐냐? 돌보심이에요. 밀어주심의 그 핵심은 염려를 다 맡아주시는 거예요. 염려를 맡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밀어주시면 우리의 낮은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우리 가정에서 더욱더 사랑받고 존경받고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학기 초에 반에서 튀는 아이들 네, 다 점점 내려가요. 그런데 학기 초에 반에서 가장 낮은 자리를 감당하는 아이들 점점 올라가요. 놀라워요. 여러분 똑같아요. 학교 다니던 때를 생각하시면 똑같아요. 사회생활, 교회생활 처음부터 내가 높아져야지. 그러면 점점 낮아지는 길만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낮은 데서부터 가장 낮은 데서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해야지. 그러면요 점점 이게 아닌데 점점 높아져요. 왜? 나를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낮아지셨습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높여주시고 다시 한번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멍에를 함께 지는 것은 나를 맡아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믿어주시고요. 또 나를 밀어주시고요. 그 다음 맡아주세요. 저는 이게 제일 좋아요. 저는요 하나님 저를 믿어주시는 것도 좋고요. 밀어주시는 것도 좋지만 제 인생을 온전히 맡아주시겠다. 저는 이게요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멍에를 지자는 이야기는 뭐냐면 야 너 내 멍에 줘. 이래. 야 성과를 가져와. 이게 아니에요. 야 너 여기 가만히 있어. 내가 너 끌어줄게. 야 너 내 품에 있어. 어디 가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만족이 되고 내가 너의 충분 조건이 되고 내가 너의 꿈이 될 거니까 내가 너의 소망이 될 거니까 야 너 내 옆에 있자 라고 하시는 사랑 고백이에요. 이게 멍에를 함께 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3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사랑 고백 아닙니까? 야, 내 멍에 되게 쉬워. 야, 내 짐 되게 가벼워. 그러니까 우리 같이 살자. 야, 내가 책임질게. 야,
내 몸이 엄청 쉬워. 내 집 엄청

0: 밀어줄게, 맡아줄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눈물이 글썽글썽하지만 이사야 46장 3절을 읽을 때에는 그 눈물이 팡 터져버려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여러분 우리가요 열심히 나 혼자 사는 것 같지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내가 성과 내고 내가 인정받는 것 같지만 아니요. 낳을 때부터 하나님 나를 안아주셨고요. 낳을 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업어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항상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사춘기 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여러분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았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랬죠. 네, 아멘이 나왔습니다. 예. 몰라서 그랬잖아요. 아니, 기억이 안 나는 걸 어떻게 해. 날 업어준 거, 알아준 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해. 근데 기억은 안 나지만, 부모님의 그, 나를 낳을 때부터 안아주고 업어줬던 그 사랑은요, 부인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러한 사랑을 부모에게 못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셨고, 우리를 업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맡아주시고 그 무게를 하나님이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요? 그게 그러면 나 어렸을 때 잠깐 하고 만 것입니까? 아니요. 4절은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덩치가 크셔도 괜찮고요. 아무리 나이를 드셔서도 괜찮습니다. 백발이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요. 노년이 되기까지 그리할 것이다.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왜 내가 너희를 지었은 즉 내가 너희를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나는 너희의 평생의 품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평생을 안아줄 나는 너의 아비다. 내가 너의 목자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의 보금자리니 너 나한테 네 인생을 던져보지 않을래? 네 염려를 맡겨보지 않을래? 네 삶을 나에게 지금 한번 기대보지 않을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나무라시거나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그저 품을 내밀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 놓고 와라. 괜찮아. 다 와라. 와서 내게 안겨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눈앞에 있습니다. 긴장되시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어떻게 하반기를 내가 열어가야 될까? 여러분 불안하시죠? 그러나 이 시간 그 모든 인생의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그렇습니다. 저 혼자 짐지다. 저 혼자 멍에매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불쌍한 인생. 이제는 그런 인생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밀어주시고 나를 맡아주시는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립니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믿어주시고 밀어주시고 맡아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누가 나에게 하나님 왜 믿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저를 믿어주시거든요. 그리고 저를 밀어주시거든요. 내 삶을 맡아주시거든요. 그 하나님 여기 계신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품이 바로 내가 안길 하나님의 놀라운 보금자리, 내가 있어야 될 생명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부산시 사하구 승학로에 위치한 성민교회 홍용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1-204-0691 성민교회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K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9월 6일 주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가는 길 오다인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주일 오전 교회 가는 길을 함께하게 된 오다인입니다. 우리의 빛 되신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하며 앞으로 은혜 가득한 찬양곡들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요. 교회 가는 길 꼭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하며 첫 찬양 보내드립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네, 이어 들으신 곡은 박신아 콰이어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그리고 김정석의 음성으로 난 예수가 좋다오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일에 함께하는 극동방송 교회 가는 길을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송이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네, 1214님, 새로운 목소리네요. 교회 가는 길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해주셨고요. 또 0606님, 축복합니다 해주셨어요. 교회 가는 길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모두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두 곡 함께하겠습니다. 조수아의 음성으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그리고 이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목소리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올려드릴게요.

네,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최유정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교회 가는 길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거룩한 주일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과 또 예배드리시고 귀가하시는 모든 상황과 일정 가운데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찬양은요, 합심 올려드릴게요. 지금까지 교회 가는 길 오다인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2: 안녕하세요. 새 주간을 맞으며 예, 공부영입니다. 9월을 장로교 총회 계절이라고 부릅니다. 매년 9월이면 총회를 열어서 교단의 중요한 회무를 처리하고 새로운 총회장을 뽑기 때문인데요. 9월이 시작되면서 장로교의 총회 일정이 나왔어요. 예장 합동이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예장 통합은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영등포 도림교회에서, 예장 고시는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예장 합시는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평창 피닉스파크에서, 예장 합동 개혁은 9월 15일부터 광주 찬양권능교회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는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홍천 비발디 파크에서 개최됩니다. 이 총회 기간을 통해 우리 교회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해결되고 교회 연합과 기독교의 참 위상을 다시금 찾을 수 있는 방안들이 연구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주간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어드리는 새 주간을 맞으며 이번 주 순서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는 성령 강림절 후 15째 주일이고요. 예전 색은 녹색입니다. 이번 주간에 이사야 66장, 누가복음 14장을 보면서 남은 자들의 사역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9월 6일 주일에 피어스 목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네요. 한국 교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외국인 목사님 피어스 목사님이신데 세계 기독교 선명회, 지금은 이름을 월드비전으로 바꿨습니다만 선명회를 창설한 분이죠. 피어스 목사님은 1914년 8월 8일 미국 일리노이주 포트타지에서 출생했는데 1942년 침례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죠. 1949년 9월 한국에 와서

서울 남대문교회에서 부흥집회를 인도했는데 이것을 계기로 한국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1950년 6.25 사변이 일어나자 피어스 목사님은 전쟁 중인 한국을 방문해 전쟁 고아들을 돕기 위한 선교단체를 창설하기로 하고 그해 9월 세계 기독교 선명회를 조직해 대대적인 구제를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합니다. 1953년에는 정식 안국지부를 설립하고 고아원, 영아원, 모자원, 타가소, 아동병원 등 사회봉사사업을 펴나갑니다. 그런가 하면은 선명회 합창단을 조직해서 국내외적으로 그 명성을 떨치기도 했지요. 피어스 목사님은 백혈병과의 오랜 투병 끝에 1978년 9월 6일 64살을 일기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9월 7일 월요일에는 캐나다 장로교 그리어슨 맥네푸드 선교사 세 사람이 입국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온 선교사님을 보낸 나라는 미국이지요. 그 뒤를 이어서 영국 성공회, 오스트레일리아 장로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캐나다 장로교회 선교사님으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로 맥킨지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황해도 소래에서 교인들을 지도하며 교회당 건축에 힘씁니다. 맥킨지 선교사님은 동학혁명과 청일전쟁 등 역사적인 사건 등을 겪으면서 교인들과 삶을 함께하다가 과로로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맥킨지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나자 소래교회 교인들은 맥킨지 선교사님 후임을 보내달라고 캐나다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캐나다 교인들은 한국에 관심을 갖고 한국 선교를 공식적으로 결의하게 되는데 이 결의에 따라 지금으로부터 128년 전 1898년 9월 7일 3명의 캐나다 선교사님 그리어슨 맥네 푸드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어슨 선교사님은 구예손이라는 한국 이름으로 맥네 선교사님은 마구레라는 이름으로 푸드 선교사님은 부두일이라는 한국 이름을 갖고 활동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온 캐나다 선교사님은 대부분 함경도를 중심으로 선교를 했고 그리어슨 선교사님은 목사이면서 의사였죠. 함경북도 성진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하면서 특별히 독립운동가 이동희 선교사님을 도왔고 성진교회 예동교회를 세웠고 또 학교와 제동병원을 세워 선교 활동을 하면서 일본 관원들의 만행으로부터 한국 사람을 보호하게 됩니다. 3.1 만세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리어슨 선교사님은 성진의 만세운동을 은밀하게 지원하게 됩니다. 1965년 그리어슨 선교사님은 조국 캐나다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한국 정부는 1968년 그리어슨 선교사님에게 국민훈장을 추서했습니다. 이 같은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주간이 복음의 빚,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힘쓰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9월 9일 수요일에는 장로교 27차 총회 신사참배 가교를 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치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8월 29일 우리나라가 강제로 일본에 합방당한 날 그래서 국가의 부끄러운 날이다 해서 국치일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 역사에도 이와 비슷한 날이 있습니다. 1938년 9월 9일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장로교 제27차 총회가 열렸습니다. 일제는 이 무렵 신사참배를 강력하게 강요하며 거의 모든 교단들이 이에 굴복하고 장로교만이 외롭게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있었는데요. 일제는 제27차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총대들을 사전에 미리 검거 투옥하고 총회가 열리는 서문박 교회에 100명의 정사복 경찰을 배석시킵니다. 장로교 제27차 총회는 이런 분위기 속에 신사참배를 가결할 수밖에 없었죠. 해방 7년 후에 장로교가 재건됐을 때 총회는 제27차 총회에서 가결된 신사참배 문제는 절차상 문제가 있어 취소한다고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죠.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이었으니 회개의 고백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독일 교회는 2차 대전이 끝난 뒤 2차 대전 중에 교회가 제 사명을 다하지 못했음을 겸손하게 회개하는 운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에게 9월 9일 수요일은 조금은 부끄러운 날.

장로교 27차 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했던 그런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9월 10일 목요일에는 성결교 재건총회를 통해 교단 재건이 결의된 기록이 있습니다. 일제 말기 우리나라 교회의 각 교단은 강제로 통합되거나 해산당했죠. 그 가운데 성결교는 아예 강제 해산을 당합니다. 그 이유는 유난히 재림 사상이 강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해방을 맞았고 1945년 9월 10일에 재건총회를 열고 교단 재건을 결의합니다. 이름도 조선예수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에서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로 바꿀 것을 결의합니다. 이름을 새롭게 해서 다시 재건된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탄생이 1945년 9월 10일에 있었습니다. 같은 날 9월 10일 목요일에 조선 박람회가 개최됐던 기록이 있네요. 한국교회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큰 규모의 세계적인 국제 행사가 있을 때면 그 기회를 이용해 전도를 열심히 하는 기동성을 보여주는데요. 지난 1988년에 있었던 88 서울올림픽이나 2002년 월드컵 때에도 모든 기독교 단체에서 믿지 않는 민족들을 향해 전도를 하며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최근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1929년 9월 10일 조선 박람회가 서울에서 열렸었는데 그 당시 한국 교회들은 이 박람회를 이용해 쪽복음을 전하며 적극적인 전도운동을 했던 것으로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이번 주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새 주간을 맞으며 지금까지 구성 진행의 공부연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방송 예배.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 예배 오늘 이 시간은 수영로 교회 지난 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립니다. 말씀에는 이규현 목사님이십니다. 은혜 가득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참사랑의 하나님,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오직 주께 올려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자로 매 순간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야 함에도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죄성과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지며 자기를 합류하는 죄인임을 회개하오니 죄의 보혈로 덮으사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주님, 이 땅에 여러 가지 재난과 질병, 전쟁과 분쟁, 그리고 옥합과 독재와 같은 핍박 속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상응할 때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긍휼을 베푸사 치유하시며 회복케 하시고 또한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선교사님들께 날마다 새 힘과 새 영을 부어주시고 복음 전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베푸사 생명의 복음이 그 땅 구석구석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께로 돌이키는 자들이 구름떼와 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자유로운 이 나라가 세워지고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되었는데 우리가 성취한 것이냐 교만하여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평하며 시대의 풍조를 쫓아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죄를 범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요나의 말씀 선포 앞에 회개했던 니느웨 백성들처럼 겸비함으로 마음을 찢으며 모든 불의와 불법과 주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사 오직 주님만 섬기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 교회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으사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교회들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사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오직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 달려가는 한국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1년 전 부산 땅에 선교하는 교회로 수용료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크신 은혜로 부흥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수용료 교회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새롭게 맞이하는 50년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간구하오니 주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주님께서 예비하신 3대 목사님을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맞이하게 하시고 모든 절차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순적히 인도하심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간결함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사 주께서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힘써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루트를 따라가다라는 주제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영권 회복 새벽 부흥회 가운데 담임 목사님께 또한 말씀의 능력을 더하사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받아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와 간연악들이 은혜 가운데 준비한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참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하나님의 나라가 핵심적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때는 천국, 또 그 천국은 미래적 천국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자꾸 미래적 천국만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만약에 미래의 천국만 있다면, 오늘의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기독교는 현실에 대해서 말할 것이 별로 없는 종교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누리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개념인데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면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산상수훈에서 특별히 이 부분이 잘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자,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핵심적인 구절이 이 6장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33절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삶의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목적을 따라 살면 우리가 걱정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세히 여러분 살펴보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큰 그 계획과 그 목적을 따라 살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다 책임을 지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생존과 사명의 얘기입니다. 생존이냐 사명이냐. 생존을 따라 살 건가 사명을 따라 살 건가. 사명이란 뭘까요 여러분?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내 출세와 내 성공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신다는 것. 예. 주님을 위해서 살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 33절과 34절, 제가 지난주에 이게 이 본문을 다루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33절과 34절을 가지고 다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33절이 참 중요한데, 이 33절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34절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이 34절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33절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33절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는데 사실은 33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다루고자 하는데요.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오늘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염려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염려란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염려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것이죠. 그죠? 앞으로 되어질 내일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대비도 하고 여러 가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미래가 늘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될 것 같지 않은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가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간의 한계가 뭡니까? 내일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시지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nobody know.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뭐 내일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미래학자들도 있잖아요. 미래학자들. 피트 솔크 같은 이 경영가의 경영의 구루라고 얘기하는 이런 분은 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경제에 대한 미래, 그죠? 때로는 뭐 정치적인 미래. 엘빈 토플러 같은 사람은 인류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전망도 하고 예측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예측하지만 틀릴 때가 많아요. 그렇죠? 위기는 어때요 여러분? 위기는 갑자기 닥치잖아요. 이번에 네팔에서 일어난 일들도 그게 그렇게 녹아내려서 한꺼번에

내려다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 우리 태풍이 올 때도 그렇죠? 태풍이 올 때도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중국으로 빠지냐, 한반도를 거치냐, 일본에서 멈출 거냐, 아무도 예측은 해요, 예측. 지진도 마찬가지죠. 뭐 수많은 과학적인 도구들이 있지만, 뭐 대비도 하지만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서, 코로나가 끝나면서 AI 시대가 확 열려버렸어요. 원래 AI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코로나가 이걸 당겨버린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요즘 뭐 어디 뭐 대학이든 어디든 다 무슨 강의를 할 때마다 뭐 우리 목회자들도 맞아. AI 자가 안 붙이면 세면대가 안 돼요. AI 시대에 뭐뭐뭐, AI 시대에 뭐뭐, 전부 다 지금 AI입니다. 예. 우리 굉장히 연세 많으신 분들은 AI가 뭐냐. 이게 지금 AI는 지금 우리의 현실에 왔습니다. 너무 속도가 빠릅니다. 너무 속도가 빠르면 어떻게 해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옛날에 뭐 농경시대는 예측할 수 있잖아요. 내년 봄에 이 씨앗을 뿌리면 얼마나 거두고 딱 예측이 딱 했는데 지금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측할 수,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뭐가 많아져요? 불안과 염려가 많아져요. 예, 이럴 때 많아지는 게 뭐냐, 이 사이비 종말론자들이 많아집니다. 앞으로 여러분 틀림없이 이 불안을 교묘하게 이용한 종교 시장 엉터리 사이비 이 극단적 종말론자들이 이제 들끓을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나라도 무당들이 창구를 합니다. 무당들, 젊은이들도 점쟁이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 요즘은 이 공중파 방송에서도 점쟁이가 나가서 막 흔드는 게 나와요. 타로, 사주 카페, 지금 해운대만 가도 바글바글, 광안리만 가도 바글바글. 여러분 가보면 구남로에도 한복 입고 앉아 있는 거 깜짝 놀라실 거예요. ARS 전화로도 운세 서비스를 해줍니다.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이 점쟁이. 주식과 사주를 연결시켜서 돈을 버는 직종도 나오죠. 그러니까 주식에만 집중한 사주를 봐주는 점쟁이들이 나와요. 이게 늘어나는 게 뭘까요? 미래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I 시대가 오면서 내 직업이 앞으로 존재할 수 있을 거냐. 다 지금 그거 찾고 있잖아요. AI 시대가 돼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요즘 모든 게 AI가 대신해 주니까. 예. 여러분 요즘 뭐 웬만한 법적인 문제가 나오면 AI 그 챗GPT 물으면 그냥 변호사 찾아가지 않아도 웬만한 건 다 답을 해줘요. 그게 초년병 변호사들이 지금 갈 길이 없어요. 공부를 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대학 전공 이전에 힘들어졌습니다. 전공 선택을 힘들어진 거예요. 전공이 아니라 대학의 미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면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많아진 거예요. 예견, 전망하지만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알아낸다 할지라도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실 미래에 관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뭐 내가 어떻게 하겠다, 뭐 성경에도 나 내일 내가 더 창고를 크게 짓고 뭐 더 사업을 하고 내일 뭐 내가 죽을지 살지 내가 모르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주님은 이렇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 내일을 조금 우리가, 우리말로는 알아듣기 좀 힘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내일을 의인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 오늘에 집중하라는 거, 오늘에 집중하라. 내일 염려하지 말고 내일에 대한 염려를 오늘에 끌어와가지고 오늘의 삶을 망치지 말라는 거. 일어나지 않을 것을 미리부터 걱정하고 온갖 가능성을 상상하고 가상의 시나리오를 쓰고 밤을 새워 장편소설을 쓰지 말라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어느 정도의 염려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분명한 것은 염려는 오늘이라는 시간의 한정 속에서만 허락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의 염려까지 오늘의 시간에 끌어오지 말라. 염려의
염려가 쓰나미

처럼 오늘의 현실의 삶을 덮치도록 하지 말라. 여러분, 불안, 초조, 긴장, 두려움, 공포,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밀려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다. 족하다. 그 중요한 것은 오늘이다. 오늘이다, 오늘. Today, now. 자, 이 말은 내일을 위해 준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일을 위해 준비해야죠.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지.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일은 그냥 나 모르겠다, 캐세라 세라 이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 미지의 시간,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을 아무리 철저히 세워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인간의 삶은 수동태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게, 인간은 절대적인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없대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수종을 벗어난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손댈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중요한 것은 내 수종 바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수동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하루라는 24시간 단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에 내일의 염려를 끌어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의 것은 내일 감당하면 되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오늘을 주신 분. 어제는 지나갔잖아요. 어제 뭐 실패했던, 어제 너무 힘들었던, 어제 삶이 막 죽을 것 같았어도 어제는 지나간 거라고. 예. 어제는 막 중리산이 했는데 어제는 지나갔어. 그러니까 딜리트, 어제는 잊어버려라. 그리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예. 뭐 내일 죽을 일이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아직 안 왔어. 오늘이라는 시간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주어진 이 시간을 충실히 살지 않으면 현재가 없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은 과거에 매여 사는 분들이 계세요. 과거라는 시간을 계속 거기서 멈추어 있는 거죠.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 그걸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그 기억에, 그 기억에서 이렇게 멈추어 있는 거예요. 예전 지나간 상처들 막 계속 잊지 않고 그냥 날마다 기념일을 정하고 막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 이런 과거를 떠나보지 않으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어린 시절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를 그대로 안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막 증오심, 뭐 그냥 그 고통하며 사는 거죠. 과거에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이는 들었는데 내면은 어린 나이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그것을 adult child라는 단어로도 쓰잖아요. 어른 아이. 그러니까 아이 어른인데 어른 속에 아이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그 왜 과거의 그 기억과 상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분들의 삶의 태도는 주로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자폐적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의 시간의 방향은 과거를 향해 있는 겁니다. 과거만 있고 오늘이라는 시간은 증발되어 버려요. 그래서 과거의 시간이 현재보다 더 현실이 되어 있는 삶. 그러니까 결국 현재라는 시간은 굉장히 미미한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또 어떤 사람은 미래에만 꽂혀 있어요. 미래. 미래에 너무 클로즈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계속 너무 그걸 크게 보니까 불안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늘 그 과거의 상처가 나를 과거를 계속 끌어넣는 것처럼 미래에 대한 어떤 불길한 생각이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겁니다. 자동차를 사기도 전에 사고당할 걸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귀기도 전에 배반당할 걸 상상하고, 결혼도 하기 전에 이혼하면 어떡하나 두려움에 결혼을 못. 예. 아직 시험도 치기도 전에, 면접도 보기 전에 낙방할 꿈을 꾸는 겁니다. 최악의 순간을 상상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미래에 대한 염려로 삶이 오그라들어 있다는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역시 오늘이 없는 거죠. 과거의 실패의 기억이 미래도 의심하게 만들고 어제와 내일에 지나친 영향을 받아 오늘이라는 시간이 산상조각이 나서 오늘이라는 시간이 질식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의 삶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시간. 오늘의 시간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오늘의 시간이 빛이 나게. 여러분 시간은 굉장히 빨리 흐릅니다. 굉장히 지금 급류가 흐르듯이 시간은 아차하는 순간에 오늘은 과거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냥 뉴스들도 뭐 가짜 뉴스들도 많고 막 뉴스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죠? 뉴스가 너무 많아요. 몰라도 되는 뉴스도 너무 많이 와. 그냥 이게 그냥 어마어마한 그냥 홍수처럼 막 떠밀려 나오는 또 안 보려고 하는데 또 보게 만들어요. 그런 낚시성 뉴스가 많아요. 아, 꼭 보게 만들어요. 그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칫하면 하루가 허무하게 날아가 버려요. 산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의 아픈 기억들, 내일에 대한 염려가 오늘이라는 삶을 너무 이렇게 왜소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오늘도 충실히 살기 힘든데 내일의 염려까지 끌어오면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루 감당할 몫에만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보면 숨이 막힐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하나로 그냥 뭉텅이로 그리 볼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죠. 어느 시골에 종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하루에 세 번만 치면 돼요. 아침, 점심, 저녁을 치면 되는 거. 근데 한 번 칠 때마다 열 번씩 치는 거. 그러니까 하루 서른 번만 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일을 임무를 받은 이 종치기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루 서른 번, 일주일에 210번, 한 달 사주면 844번, 1년이면 1950번, 10년이면 109,500번, 20년을 치면 219,000번.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30년을 치면 328,500번. 그거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이 평생 그 수십만 번, 삼십 몇만 번, 사십 몇만 번을 내가 어떻게 치냐.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하루에 한 번 칠 때 열 번만 치면 돼요. 그냥 수십만 번을 한꺼번에 치라는 게 아니거든요. 하루 서른 번은 칠 수 있잖아요. 예. 제가 이제 내일부터 영권 회복 새벽 부흥에 제가 부임해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이 9월 딱 들어오는 하반기 출발에 이제 하반기 영권 새벽 부흥에 다섯 번 이게 여러분 제가 15년 동안 했으니까 벌써 75회를 하는 거예요. 75회를.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설교가 한 시간짜리 긴 겁니다. 이걸 책으로 해도 어마어마한 분량인데요. 이 75회를 인도했어요. 여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75회를 한꺼번에 하라 그러면 그냥 죽어. 근데 뭐 하루 한 번 하면 되는 겁니다. 1년에 다섯 번 하면 되고. 또 할 때 한 번 하는 거지 뭐 할 때 다섯 번 한꺼번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75회가 된 겁니다. 새벽 부흥에도, 새벽 특별 집회도 제가 와서 이제 연말 연초에 4주 하고, 그죠? 4주, 그죠? 20회잖아요. 그리고 고난중원 하면 25, 새벽 부흥에 하면 30, 1년에 30번을 특별 집회를 제가 인도했어요. 그죠? 30일을. 여러분, 그걸 갖다가 1년, 10년을 하면 300번이고, 355. 여러분 이제 미치는 거예요. 이게 못해요. 아무리 설교를 즐겨도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한꺼번에 한다. 그 불가능한 거예요. 저도 돌아보니까 와 엄청나게 했네. 여러분 주일도 있죠. 철야도 있죠. 뭐 목자 플러스도 있죠. 금남세도 했죠. 뭐 그냥 뭐 청년들 처음에 와서는 제가 주일날 설교를 6번씩 했거든요. 많이 하는 날 7번 했어요. 주일날 한 번. 뭐 여러분들은 안 하시니까 놀라지도 않는데 주일날 6번 하고 나면요. 입에서 단내가 나요. 그냥 나중에 6번째 설교하면 혀가 꼬여요. 여러분 그거 한

한주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한주 하는 거예요. 뭐 많으니까 그걸 내가 안고 넘어지는 게 아니고, 새벽에 여러분 열심히 나오신 분들, 365일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 365일 한꺼번에 하면 뭐 어떻게 하겠어? 못하죠. 근데 하루하루 하는 거예요. 하루 하다 보니까 1년이 되고, 그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핵심은 그 누가 내일을 끌어오느냐는 거예요. 내일의 염려를 끌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하지? 내년에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의 염려를 끌어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을 충실하게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 불안하니까 내일이 불안한 거예요. 왜 오늘이 불안하죠?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오늘 할 일을 하지 않고 자꾸 한 달을 1년을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게 미래의 과제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염려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은총이에요, 은총. 오늘 살아있다는 거, 호흡하고 있다는 거. 지금 우리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지만 호흡하고 있다는 거. 이건 경이로운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그 호흡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온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근데 그 연장 못하니까 죽는 거잖아요. 살아있다는 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맞이하는 시간은 어제 하루와 달라요. 우리는 늘 비슷비슷한 일상의 반복으로 무의미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헬라어로 시간을 얘기할 때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이 특별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특별한 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근데 그 카이로스는 언제 일어나느냐면 크로노스라고 하는, 우리가 역대기 이런 걸 크로니컬리, 그러니까 시간, 어제가 있고 오늘 있고 내일이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럽니다. 일상이죠. 우리의 일상, 늘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오늘을 귀중하게 살아가는데, 그 일상을 평범한 일상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그날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카이로스라는 게 온다는 거예요. 신적 개입, 하나님의 개입. 예. 그러니까 누구에게 오느냐? 매일 주어진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카이로스가 오는 거예요. 예. 오늘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그 시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는 그냥 하루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는 어제와 달라요. 똑같은 시간은 없습니다. 똑같은 시간, 어제와 똑같은 시간이 없어요. 강물에 내가 발을 담궈도 그 강물은 어제의 강물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제와 지나간 24시, 오늘 맞이한 24시는 달라요.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리뉴얼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 기계 로봇 같은 분이 아닙니다. 예, 쳇바퀴 돌리듯이 지루하게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돌리시는 무심한 하나님이 아니고 늘 새로우신 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변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 늘 새롭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루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은 오늘 또 비슷한 하나님으로 식상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시다. 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겁니다. 오늘을 맞이할 때. 어제는 아픔과 실패로 끝났다 할지라도 오늘이 주어졌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는. 왜? 그 오늘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의 일을 잊어버리고 또 미래에 주어질 어떤 염려를 다 딜리트하고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오늘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형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 때 항상 현재형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도 현재형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 그분은 여전히 역사 속에 살아계셔서 그 아들 된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동일하시기도 하지만 또 이삭과 야곱의 만난 하나님은 또 다른 간정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예. 그래서 이러면 우리는 어때요? 오늘 나와 하나님과 얽혀진 나만의 간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I am who I am. 그죠?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분. 그분은 언제나 현재 우리의 오늘의 삶에 관여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 말은 뭘까요, 여러분?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의 시간에 하나님이 동떨어져 계시는 초월하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시간들 속에서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느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내일은 어떻게 되든 그냥 낙청자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내일을 온전히 맡긴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께,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라는 이 말의 의미는 내일의 시간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다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주어진 하루를 잘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과제예요. 오늘 하루 감사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예. 내일은 알 수 없어요. 오늘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주어진 것에 너무 감사해요. 하루를 끝내고 여러분 잠을 잘 때도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이 오늘 나의 삶의 최상을 베푸셨다고 믿고 하루를 마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그분을 신뢰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요.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많고 아픔도 많고 죽고 싶을 일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을 다 그냥 삶의 고난과 아픔이 다 그냥 한꺼번에 몰려왔다면 무너지고 말았을 거예요. 요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힘들고 무거운 짐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 감당할 만한 힘을 주셨어요. 내가 하루 버틸 만한 무게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한도 초과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계속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고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1톤을 싣고 갈 수 있는 실력인데 2톤을 얹어 놓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감당할 만한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욥의 시험을 보세요. 여러분, 욥의 시험을 보면 일장에 어마어마한 시험이 닥쳐요. 근데 여러분, 나는 욥, 내 인생의 고난은 욥보다 더하다. 손 들어보세요. 예, 네,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별별 일이 다 일어나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욥의 수준을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이 지금 고린도전 10장에 13절에 하면 감당할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무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마지막 욥기 결론서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대목에서 욥이 무너져요. 하나님이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도 오늘 내 삶에 고난을 이길 만한 분량을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에게 그 고난을 주셨거든요. 그 이상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을 감당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힘들 수 있어요. 그죠? 내일 별일이, 내일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미래에 내일도 내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오늘 하루를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길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 하루를 살게 하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신뢰하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라는 시간을 내가 통제할 수도 없어요. 통제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맡기는 것입니다. 왜 맡깁니까? 우리의 내일이 하나님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의심을 심어줘요. 그죠? 의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내일에 대해서 자꾸 불안하게 만들, 두렵게 만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때요? 내일을 의심하면 오늘의 삶이 망가져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 내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내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이 전부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화의 핵심의 키코드는 뭐예요, 여러분? 인조이에 인조이. 오늘 먹고 즐기자는 거예요. 그죠? 내일이 없는데, 소망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에서만 쓰는 거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현재만 있는 거거든요. 그들의 현재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현재는 미래의 소망에 기반을 두지 않는 현재를 쾌락으로 탕진하고자 하는 현재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의 문화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눈치껏 크게 도덕적 어떤 양심의 그리낌이 없이 때로는 그것까지 무시하면서. 근데 여러분, 행복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일을 하나님이, 오늘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일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 일로 내 인생이 망쳐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는 것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걸. 결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한 사람들. 그게 33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우선순위가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꾸는 핵심적인 것은 삶의 목적이에요. 이유, 가치. 그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을 바꾸어 주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순간이 아니라 영원을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늘의 비전을 품게 하신. 그래서 우리는 헛된 일에 우리의 시간을 바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5절 18절 그런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 지혜는 뭐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 시간에 이 세월이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게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고 뉴스를 보면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잘 사는 것, 천국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이 순간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 주어진 하루, 내일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주어진 하루,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고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베풀 사람이 있으면 오늘 사랑하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있으면 오늘 감사하는 거예요. 뭐 언제 뭐 연말 송구영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회개할 일이

하지 않고 오늘 끝까지 버티고 해내는 거.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뭐 이렇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는 거예요. 오늘 살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내일 몰라요. 오늘. 여러분 영권 회복도 이렇게 하잖아요. 영권 회복을 왜 여러분 이때 합니까? 이 전반기 막 열심히 달려왔는데 여름 방학에 또 막 이 더운 여름에 막 바쁘고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또 덜레덜레 또 이게 제로가 되고 허전하고 다시 한 이 가을 연말까지 살려고 다시 한번 은혜 재충전하는 시간 아니겠어요? 그렇죠? 재충전을 해서 또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작년의 영권 회복의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작년의 영권 회복 받은 은혜로 오늘 올해를 못 살아요. 그게 제가 이제 계속해야 돼요.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게 그렇잖아요. 무엇이든 하루하루가 쌓여 만들어지는 거예요. 1만 시간의 법칙. 뭐 기적이 일어난 거 1만 시간. 근데 1만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해요? 그냥 그것도 하루예요. 하루 한 시간. 하루 한 시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무시하지 않는 거, 단 한 번을 무시하지 않는 거, 오늘을 무시하지 않는 거, 오늘 하루에 대해서 진지해지는 거. 뭐 어제는 뭐 어떻게 됐든 뭐 상관없어요, 그냥. 오늘, today, now.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귀중한 거예요. 뭐 다음에 뭐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친구가 어떤 뭐 관계가 맺혀질지 모르지만, 지금 이 인간들은 내가 막 사귈 존재가 없고 언젠가 좋은 사람이 나타나겠지. 그런 일은 없어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지금 주어진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끝나지 않아요. 오늘 이 복음, 이 산상수의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요. 좋으신 분이 내일은요. 더 좋으신 분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내 삶이 그분의 섭리와 손길 속에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풍성하심을 기대하고 성령의 오늘 내 삶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실패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 오늘의 시간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의 최선의 삶이 엮여지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수리받기를 이루어 나가는 이 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어제와 내일 사이에 벽을 차단시키는 것. 내일의 염려가 오늘의 삶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고 미래의 염려가 오늘의 삶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것.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그 주어진 하루에 충실했던 거예요. 형들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고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근데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최선을 다해요. 그 오늘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또 뭐 보디발 아줌마 보디발의 아내 죄송해요. 유혹에 막 그냥 감옥 들어가고 근데 감옥에서도 또 최선을 다해요. 인정을 받아요. 그날 그날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날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내일은 몰라요. 미래에 대한 염려 그리고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요셉은 여러분 자학하고 그의 인생이 망쳐버렸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주어진 뭐 노예면 노예로 최선을 다하고 오늘의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상의 시간이라고 믿고 그렇게 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오늘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오늘을 이겨낼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일이는 내일이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이 시간을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뭐 우리 안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 와야 돼요. 평안이 와야 돼요. 다 맡긴 거. 여러분 다 맡기고 나면 잠이 잘 와요. 여러분 잠을 잘 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평안한 거거든요, 여러분. 요즘 불면증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 막 그냥 어마어마한 약들이 있어요. 멜라토닌 뭐 아무리 먹어도 잠이 안 와. 여러분, 잠은요, 내가 자고 싶다고 잘 자고 싶다고 자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워 주셔야 돼요.
내가 눈을 뜨고 싶다고 떠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뜨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 때는 내일 아침도 내일도 다 맡기는 거예요. 뭐 내가 어떻게 되든 눈 안 뜨면 천국 간 거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잠을 잘 때도 모든 걸 맡기는 거, 미래를 맡기는 거. 그리고 하루를 주님 앞에 충성되게 살았던 사람들은 뭐 내일도 걱정하죠. 왜 미래가 걱정스러워요? 오늘 현재가 불안하니까 미래가 불안하다고요. 이거 다 맡기고 오늘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았고 주님의 그 모든 걸 맡기고 누우니까 잠이 잘 오고. 여러분, 이 잠을 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내가 잠을 잔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냥 눈을 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 하루의 마감에 잠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눕고 자고 눕고 일어나는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오늘을 놓치지 않는 신자로 살아가야 돼요. 언젠가는 이 시간이 멈추는 날이 올 것입니다. 종말의 시간은 이미 카운트다운이 되었습니다. 오늘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이 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순간이라고 믿고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내일을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고 겸손히 오늘의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오늘 하루 천국처럼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미래의 염려로 오늘의 삶이 질식당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미래를 주께 온전히 내어 맡기며 선하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오늘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로 알아 오늘 하루 승리하며 오늘 하루 천국을 누리며 오늘 하루 주의 나라 위하여 최선의 경주를 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방송 예배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에 위치한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1-740-4500 수영로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의 향기 윤선영입니다. 우리의 필요는 언제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하셨는데요.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우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십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불안은 사라지고 믿음이 자라며 때로는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공급은 항상 정확한 때에 도착하는데요. 그분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으며 우리의 하루하루를 넉넉히 이끌어주심을 오늘도 담대히 믿고서 구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공급을 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윤선영의 찬양의 향기. 오늘의 첫 곡은 PS 콜라보가 부릅니다. 너근심 걱정 말아라.

성경에서는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시편 1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의 본질적인 특징이 곧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그것은 말씀이 바로 우리를 기다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에 말씀을 통해서 기다리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해방을, 또한 고통이 지나가기를 기다렸고요. 기대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해방의 기쁨이 더욱 더 컸겠죠. 만약 이 기다림에 시간이 없었다면 기쁨은 더 커지지 않았을 텐데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을 가르치시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선 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기다림은 믿음의 능력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끈질기게 간구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요. 기다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언제까지고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간구하는 것이며, 언제까지고 기대할 수 있는 힘과 소망을 간구하는 것임을 모두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기다림으로 나아가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요, 청가는 목사님의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자, 이어서 크록스의 마귀들과 싸울지라 함께 들으셨습니다. 미국에서 많은 크리스천 젊은이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찬양사역자가 있었는데요. 그는 특히 찬양사역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인기가 높아서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매우 큰 사역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역자가 찬양 집회를 인도하고 난 후 눈물을 흘리며 이런 고백을 했다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찬양 집회를 인도했지만 집회 후 남는 것은 허무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오늘에서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나 자신을 나타내려는 마음이 제 속에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깊은 밤의 어둠처럼 가려왔던 것입니다. 그 찬양 사역자의 말에 모두가 말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처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 또 누구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바라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역자의 고백처럼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남는 것은 그저 허무뿐입니다. 우리는요, 자신의 자랑과 영광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집중하고 나아가야 할 텐데요. 영광 받으실 분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한 분, 바로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나의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요, 향기로운 나무에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였습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것은 인간에게 던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인데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듯 우리가 장로교이든 침례교이든 감리교이든 성결교이든 이런 외적 정체성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요. 거듭남은 교리를 넘어 삶의 변화로 드러나며 옛 자아가 죽고 새 사람이 되어 의와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교회,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는지를 묻기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있는지를 보시는데요. 새로운 한 주는 나 자신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진정 거듭나 성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서 나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보는 시간들로 채워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윤선영의 찬양의 향기 벌써 마칠 시간이 됐네요.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손예지 씨의 거듭남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찬양의 향기는 프로듀서 조시연, 진행이 윤선영이었고요. 모두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강이 가득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70년, 이제 온 세상이 기쁨의 찬양으로 물듭니다. 197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누적 관객 30여만 명, 누적 출연자 6만여 명, 대한민국 합창음악의 정수를 보여준 극동방송 전국대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대합창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

초창재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아 지휘자와 영락, 양산중앙, 사송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새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곡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성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 여러분의 많은 기대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샬롬의 소리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0: FABC 초대석. FABC 초대석 김겸 PD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열심히 살았는데 마음이 텅 비어버리는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이 시간 한번 함께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라이트하우스 해운대교회 홍민기 목사님과 함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아주 무더운 여름인데 건강 조심하시면서 그러나 즐겁고 행복한 추억들이 많은 여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0: 네, 목사님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여러 가지 사역으로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1: 예, 저는 이제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라는 교회 개척 운동을 이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지난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제 한 50교회 정도 되는 교회를 개척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오랫동안 해왔던 우리 청소년 전문 단체 브리지 임팩트가 올해 이제 30주년을 맞아서 이제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30주년이라는 그 단어가 크게 와닿는 것 같은데, 네.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사역들이 있을까요?
1: 아, 저희는 이제 저희가 원래 하는, 봄, 가을은 이제 사역자들 훈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과 겨울에는 대형 캠프 하는 사역을, 더 이제 열심히, 예. 하던 거를 더 열심히 하는 거. 예, 그런 30주년입니다.
0: 네. 목사님께서는 2015년인 예. 것 같아요. 담임 목회를 예. 내려놓으셨던 네.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예. 그리고 4년의 시간이 지나 라이트하우스를 통해 다시 강단에 서셨습니다. 네네. 지금 돌아보면 그 멈춤의 시간, 목사님께서는 그 시간이 어떤 의미로 남았는지 궁금합니다.
1: 뭐 이제 제 인생 중에 이제 쉽지 않았던 시간이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저를 인도해 주셨던 시간이고, 그리고 이제 그 4년 동안 저는 이제 계획하지 않았던 이제 순회 사역이 시작이 되면서, 선교지를 제가 한 100개국 이상 다녔거든요. 4년 동안. 이제 그러면서 저는 사실 이제 선교하다가 이제 순교했으면 참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많았었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갑자기 또 교회 개척에 대한 새로운 교회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주셔가지고, 이제 제자들과 또 아우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예, 이렇게 또 많아질 줄 몰랐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상상하던 거나 제가 계획했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0: 네. 네. 특별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께

0: 끊어주실 만한 기억에 남은 순간이 있다면 어떤 순간이 있을까요?
1: 저는 이제 처음 이제 다시 교회를 개척할 때, 예, 그, 저희가 이제 주일만 빌려 쓰는 곳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데, 해운대는 저희가, 계획이 없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해운대에 있는 학교에서 연락이 오고, 저희가 먼저 연락한 것이 아닌가. 아, 그런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경험했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학교에서 그렇게 연락이 와서 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보다 하고 예배를 시작했는데 정작 그 학교는 한 7, 8개월밖에 쓰지 못했어요. 왜 코로나 터지고 네. 예, 학교 셧다운 되고 그래서 저희가 한 2년 반 동안 이제 우리 해운대 공동체는 매주마다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는 광야의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 시간도 저희 성도들도 그렇게 고백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꼈던 체험했던 네, 그런 시간이었어요.
0: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네. 시간이었다.
1: 네.
0: 네, 그렇게 걸어오신 그 여정 속에서 이번에 끝까지 잘 버티는 법이라는 책을 출간하셨어요. 제목부터가 참 솔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기는 법 혹은 승리하는 법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버티는 법이라고 쓰셨어요.
1: 네, 네.
0: 왜 이 제목을 이 표현을 선택하셨고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1: 버티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나요? 네. 이기는 방법 글쎄요. 승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선포하시긴 했지만은 우리의 일상은 매일매일 쉽지 않고 또 우리의 일상은 많은 실패와 넘어짐과 또 실수와 그런 것들로 가득 찬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 우리를 아직도 붙잡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근데 그 약속을 붙잡고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버티는 것밖에 없거든요. 저는 버티는 것 아주 큰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버티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정리해서 이제 글로 쓴 거죠.
0: 네, 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1: 네, 어쩌면 유일한 방법.
0: 네, 네. 유일한 방법 버티는 법. 네. 네, 이 이야기인데 책을 보니까요.
1: 네.
0: 열심히 살았는데 마음이 공허하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1: 네.
0: 신앙생활도 자기 목도 열심히 했는데 정작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1: 네,
0: 실은
1: 예.
0: 교회 안에서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네. 더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 혹은 마음이 공허하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일까요?
1: 제 생각에는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이 경험이 있지 않을까요? 예. 제가 볼 때는 목회자들까지도 예, 열심히 목회했는데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이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엄마들은 애를 키우다가 아이가 방황하게 될 때 내가 진짜 어떻게 키운 건가 내가 잘못 키운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가치로 살지 않으면 이 세상의 가치로 살면 다 실패로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열심히 살았는데 공허한 마음이 들 때 그냥 그럼 공허함에 짓눌려 사는 건 아니잖아요.
0: 네. 네.
1: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내용 이제 그런 것들이죠.
0: 네. 네.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 네. 끝까지 잘 버티는 법 책을 보시면은 하나씩 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무너진 마음에 목사님은 또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믿음을 심으라 라는 표현으로 권면하셨는데 단순히 견디라는 말이 아니라 그 자리에 다시금 가치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의미를 심는 작업처럼 저는 느껴졌는데요.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진짜 그 의미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미가 이 믿음이 사람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운다고 보시는지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1: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나에게 남은 믿음마저도 사실은 뿌리가 약하거든요. 예. 그러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 기본은 하나님을 향했던 나의 첫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믿음을 심는 거예요. 다시. 예.

0: 내가 믿어진다고 심는 게 아니고 정말 다시 의지적으로 내가 아주 기본적인 걸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근데 저는 그 기본적인 게 사람을 살린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뭐 위대한 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뭐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뭐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음이 공허하고 막 그럴 때 그 공허함과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거. 예, 그것이 나를 다스리지 않게 하는 거. 의지적으로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믿음을 심는 거죠. 예, 잘 보이지 않겠지만.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황은 똑같을 거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부분들을 올려드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1: 예. 네. 목사님의 이 진솔하신 표현이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실은 믿음이 심겨졌다 해도 그 뿌리는 연약할 것이다.
0: 아, 그럼요.
1: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는 기본을 집중하면서 했던 것을 다시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 도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살펴보면요. 각 챕터마다 네. 적용해 보기라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0: 네네.
1: 그 질문들이 처음에는 나 개인에서 적용하는 내용으로 이어져서 챕터가 지날수록 내 주변에 적용해 보기, 공동체로 적용해 보기, 로 저는 이렇게 느껴졌는데
0: 네.
1: 이 적용점을 개인에서 공동체로 넓혀가신 이유가 있을까요?
0: 믿음 생활에 있어서 당연하게 펼쳐지는 루틴이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은 나로부터 이제 시작되고 그런데 그 믿음을 펼치는 곳은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1: 네.
0: 그 공동체 안에서의 적용을 왜 해야 되냐면 공동체도 온전치가 않거든요. 예. 나만 온전치 않은 게 아니라 다 온전치 않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그러면 그 교회 공동체가 엄청나게 좋고 뭐 사랑이 넘치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믿음을 심으면서 거기서도 버텨야 되는 거죠. 예. 그 공동체 안에서도.
1: 네.
0: 예. 그런 것들을 조금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 제가 썼습니다.
1: 네, 우리의 믿음이 결국 펼쳐지는 곳은 공동체 속이다. 라는
0: 네.
1: 이 사실도 이 책을 접하시는 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그 흐름을 네. 따라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무너지고 또 믿음이 흔들려서 주저앉고 싶으신 분들이 이 네. 방송을 듣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런 분들께 목사님께서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어떤 말씀일까요?
0: 마음이 무너지고 힘든 시간은 당신의 경험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 그러니까 다들 뭐 멀쩡해 보이고 다들 뭐 괜찮아 보이고 행복해 보여도 다 센 척하고 사는 거지 다 마음속에 어려움 다 있다. 당신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시간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냥 오늘 하루를 일상을 사는 거예요. 예. 밥 먹을 때 밥 먹고 밥 먹고 난 다음에 좀 산책도 하고 또 커피도 마시고 오히려 더 일상을 사는 거죠. 예. 그렇게 시간이 조금씩 지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실 거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위대함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면은 절망합니다. 예, 그냥 일상의 루틴을 잘 이어가는 거. 근데 그게 사실은 위대한 일이에요. 예.
1: 네. 나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니라 누구나 다 겪고 있는 일이고 겪었을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삶에 일상을 더욱더 열심히 살아내는 것
0: 네.
1: 그것이 내딛을 수 있는 한 걸음이다라는 말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책을 통해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청취자분들이 어떤 걸음을 내딛길 원하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은 꼭 내가 나누고 싶다 하시는 말씀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0: 이미 잘하고 계신다. 예.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아는 성도님들은 대체적으로 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한 걸음씩 오늘도 나아갔으면 좋겠고 너무너무 잘하려고 안 하셨으면 좋겠고 하루가 이틀이 되고 또 이틀이 또 한 달이 되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느끼실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오늘 FABC 초대석 라이트하우스 해운대교회 홍민기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최선으로 살아내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 귀한 말씀 나눠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FABC 초대석 김견 PD였습니다.

0: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9월이 되면서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더워서 미뤄왔던 산책도 이제 좀 해볼까 싶은데요. 그런데 최근 부산에서 살모사로 추정되는 뱀이 나타났다 이런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원마다 뱀 출몰 주의 안내판까지 설치가 됐다고 하는데요.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이제 좀 살 것 같아 싶었는데 오히려 가을철이 되면 동면을 앞둔 뱀의 활동이 활발해져서 야외 활동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득 우리의 신앙생활도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데 모든 일이 평안하고 이제 좀 괜찮다 싶을 때 오히려 마음의 경계가 느슨해지기 쉽죠.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편안할 때도 깨어있는 믿음, 잘 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을 놓치지 않는 마음, 이렇게 우리 마음에도 작은 주의 표지판 하나 세워보면 어떨까요?

네, 오늘 첫 곡으로 플리버 미니스트리 앨범 중에 있는 오늘을 감사하는 이유 듣고 왔습니다. 네, 우리는 어려울 때보다 모든 것이 괜찮을 때 방심하기가 쉽습니다. 네, 아프면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건강할 때는 그 감사함을 잊고 또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도 일이 또 잘 풀리기 시작하면 기도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등장하죠. 위기의 순간에도 또 평범하고 평안한 아무 일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런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손영진의 하나님의 사랑은, 지선의 너 시험을 당해, 피아워십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세 곡의 찬양 함께 하시죠.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요즘은 특별히 힘든 일도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말씀에서 멀어지고 기도 시간이 줄면서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들 우리에겐 없었을까요? 하지만 이 말씀은 넘어질까봐 늘 두려움 속에 살라는 경고라기보다 내 힘만 믿지 말고 계속 하나님을 붙들라는 초대의 말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서 있는 힘도 오늘을 살아가는 힘도 결국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런 마음이라면 평안한 날에도 주님과 가까이 걸을 수 있을 겁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듣고 오신 곡은 조수아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조준모의 그의 생각, 소망의 바다에 나는 주의 친구였습니다.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을 들으면 왠지 또 늘 좀 긴장하면서 살아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물론 신앙에서 우리가 늘 깨어있고 긴장도 해야겠지만 매 순간 불안에 떨면서 살라 뭐 이런 뜻은 아니겠죠.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또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어느새 뒤로 밀려나 있진 않은지 살펴보는 것, 그것에 더 가까운 그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방향을 자주자주 좀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초비가 부르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김현진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클래식 화요의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찬송가 세 곡 함께 듣고 오시죠.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주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유요한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미국의 석유가 펑펑 쏟아지는 유전 중에 큰 유전이 하이츠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이츠는 자기 집 밑에 돈덩어리 유전이 있는 것도 모르고 거지처럼 가난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집에 흐르는 검은 액체가 이상하여 파보니 거대한 유전이었습니다. 하이츠

라는 사람은 금사발을 들고 구걸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금사발을 들고 구걸하는 자, 바로 몰라서 구걸했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40년 동안 앉은뱅이로 앉아 구걸하던 거지를 일으킨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이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은혜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앉은뱅이는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몰라서 그랬던 거죠. 모르면 구걸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찬양 띄워드릴게요. 유수영님의 음성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이어서 들으신 찬송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은혜 찬양 베스트 음반에서 이어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여서 손해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해야 면장을 하지라고 하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면면장, 즉 벽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사람은 무식한 사람인데 결국 알아야 그 벽 보는 것과 같은 처지를 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알지 못하여서 손해보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림을 기가 막히게 잘 그리는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누가 봐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진짜 돈과 똑같았답니다. 그는 화폐 위조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수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천재적인 그림 솜씨를 가지고 왜 감옥 생활을 하나? 그림을 그려 먹고 살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천재적인 소질을 나쁜 곳으로 썼습니다. 그 천재적인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말씀해 보면 참으로 귀하고 복된 장소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 장소는 성전이었죠. 성전 미문입니다. 이 성전 미문은 영적으로 볼 때 얼마나 큰 축복의 자리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곳, 기적을 주시는 곳이 성전이죠. 그러나 이 안진뱅이는 40평생 그곳에서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장소가 바로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전, 기적의 집 앞에서 40년간 앉아 기적을 한 번도 기대하지 못하고 오로지 구걸로 연명했던 그런 거지, 바로 몰라서 구걸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만 했던 어리석은 안진뱅이 같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날마다 주의 은총을 경험하며 또한 그 성전을 가까이 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 바로 그것이 은총의 자리요 하늘의 축복이 이슬처럼 내릴 것입니다. 최유정님의 음성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가 620장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어서 찬송 들으셨습니다. 성전 미문은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안진뱅이는 알지 못하여 그 축복의 자리에 구걸만 하고 있었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축복의 시간임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앉아 구걸한 장소가 바로 축복의 자리였는데 시간적으로도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안진뱅이가 베드로에게 구걸한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었죠. 이스라엘은 하루에 세 번 정기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9시, 12시, 3시 우리의 시간으로 그렇게 되죠.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란 수많은 응답과 기적이 있는 말 그대로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시간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은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새벽을 깨우는 시간은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아무도 전화하거나 문자해서 혼란할

하지 않게 하죠. 온전히 하나님만 만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낮의 한 시간과 새벽의 한 시간은 전혀 다르죠. 그러나 성전 미문에 앉은 앉은뱅이는 이 축복의 시간에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 시간은 기도 시간인데 구걸 시간으로 보냈다는 말이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40년 동안 하루 세 번씩 기도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성전 미문에 앉아 그저 몇 푼의 동전만을 구걸했던 앉은뱅이 불쌍합니다.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알아야만 합니다. 축복의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축복의 시간 중에서도 가장 큰 축복은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찬송과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하려. 큰 불행당에 슬플 때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그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는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안성진이 부릅니다.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주찬양 선교단의 기도였습니다. 성전미문에 앉은 40년 된 앉은뱅이 기도 시간이 축복 시간인데 그 시간에 구걸을 했습니다. 알지 못해서 그렇죠. 가장 소중한 시간, 기도를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전미문에 앉은 앉은뱅이가 또 모르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었습니다.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12살부터 성전을 오가셨습니다. 그러니까 33세 공생애를 마칠 때까지 많은 시간 성전을 가까이 하셨죠.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앉은뱅이도 바로 예수님을 직간접적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와 요한을 보는 눈이나 또 과거에 분명히 만났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 기적을 베푸시는 은혜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저 몇 푼의 구걸을 할 대상으로 보았던 거죠. 가장 소중한 만남을 구걸로 보내어 버렸습니다. 바로 모르기 때문에 구걸하였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얘기도 있죠. 여리고성의 소경 바디 메오는 단 한 번의 기회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소리질러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윽박질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를 살려 눈을 뜨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가 바로 바디 메오입니다. 그러나 성전 미문 앞에 앉았던 앉은뱅이는 40년 동안 구걸만 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지나다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고도 구걸하였을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불쌍합니다. 주님을 붙들고 바디메오처럼 매달렸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구세주이신지 능히 자신의 질병을 고치실 분인지 알지 못했기에 구걸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수많은 인생 속에서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 좋은 만남이 있겠지만 가장 좋은 만남, 축복의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과 금보다 더 소중한 생명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은 앉은뱅이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곧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구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은과 금 나 없어도 방은미님의 음성입니다.

영국의 잔 월턴이라는 사람은 26살 때까지 되는 대로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하며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심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술 담배를 끊고 월급이 아주 작은 점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가 교회에 나가서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더라도 하여 옮길 것이요. 존 월터는 결심했습니다. 그렇다. 내가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불가능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지 않으셨는가? 그렇다면 나에게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져 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겨자씨를 날마다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녔습니다. 작은 겨자씨를 보면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후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겨자씨를 주머니에 넣어 다녔다고 합니다. 후에는 유명한 실업가로 크게 성공을 하였습니다. 월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좌절할 때마다 이 겨자씨를 꺼내어 봅니다. 하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음을 상기합니다. 그리고 과연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가 반문하며 나를 돌이켜보고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365 앨범 중에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들으시겠습니다.

0: 유명한 골동품 상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수천만 원짜리 자기 그릇인데 개밭그릇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골동품 상회 앞에 묶여있던 강아지의 밥그릇이죠. 골동품 어느 정도 아는 분이라면 그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가 다 알아차릴 만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골동품 상회 개가 그 그릇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골동품 수집가가 이런 모습을 보고 그 상회 주인에게 묻습니다. 저 개를 나에게 팔 수 있나요? 가격은 달라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이 골동품 수집가의 생각은 개를 사면서 개밥그릇을 함께 얻을 거라는 기대였던 거죠. 주인이 말했습니다. 원래 30만 원 정도 되는 개인데 50만 원 주면 팔겠다고 말했습니다. 고객은 재빨리 50만 원을 주었습니다. 주인은 50만 원을 받아서 금고에 넣었습니다. 이제 개를 산 고객이 웃으며 말합니다. 개와 함께 저 밥그릇도 끼워주는 거지요? 주인이 말했습니다. 저 그릇은 안 팝니다. 저 개 밥그릇 때문에 개를 수없이 팔고 있습니다. 몰랐으면 손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알아서 더 큰 이익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를 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이자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주님을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만 합니다. 성전이 얼마나 축복의 자리요 축복의 귀한 시간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여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여 구걸하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40년 된 안진뱅이 거지였죠. 장소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리고 만남의 복,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바로 알고 귀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1: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 만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70년, 이제 온 세상이 기쁨의 찬양으로 물듭니다. 197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누적 관객 30여만 명, 누적 출연자 6만여 명, 대한민국 합창음악의 정수를 보여준 극동방송 전국대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대합창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하 지휘자와 영락, 양산중앙, 사송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새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곡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성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 여러분의 많은 기대 바랍니다.

0: HG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지은 겁니다. 9월의 첫 주 예배를 설레는 심령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 소란한 세상 살면서 한결같은 믿음을 끝날까지 지켜내길 도와주옵소서 간구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처럼 이 생의 삶이 비록 고단하고 때로 버겁게 여겨지더라도 그 면류관이 있기에 우리 다름질이 결단코 멈춰지지 않을 겁니다. 반석 같은 믿음, 이것만이 소망이요 기쁨입니다. 피아워십 앨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야고보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주님의 말씀입니다. 피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받아야 하겠고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일랑 무엇보다 먼저 내버려야 하겠습니다. 지선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한결같이 미소가 지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의 사연을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 너무나 소중합니다. 오늘 첫 사연은요, 6778님 사연이에요. 심준구 목사님, 참 감사해요. 저는 50살이에요.

49년 동안 건강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번 연도에 백혈병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복사님께서 말씀하신 장애, 어려움, 천국 소망이 한층 더욱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더 힘이 생깁니다. 네, 6778님, 제가 이 사연 보면서 지금도 그러네요. 아, 너무나 코끝이 찡한 거예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이 마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상 사람들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시인 되도록 이제 인생 사시면서 건강하게 살았어요. 장애나 아픔, 큰 병은 남의 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신 거예요. 네, 그런데 올해 백혈병이 생겼어요. 무서운 병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통 사람들이 반응해요? 그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막 분노합니다. 그러다가 체념해요. 그런데 그런 그 일반적인 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전혀 없잖아요. 사연도 세상에 심정 목사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지금 그 병명을 들은 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의 어려움, 천국 소망이 한층 더욱더 마음에 와닿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그 마음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병에서도 자유할 줄로 믿습니다. 아유, 저 덕분에 더욱더 힘이 생긴다고 해주셨는데 6778님 이 사연을 듣고요. 정말 많은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네, 새 힘을 얻으실 것 같아요. 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니 반드시 치유될 줄로 믿고요. 그리고 저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바다의 찬양 함께 듣죠. 하늘 소망.

네, 이번 사연은요 9228님 주신 사연이에요. 아멘. 목사님 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아멘. 나의 작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아멘. 네, 9228님. 네, 제 기억으로 그동안 우리 함께 나눈 사연 중에 네, 아멘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네, 사연이었어요. 네, 아멘이 뭘까요? 네, 진실하다. 네, 그렇습니다. 하는 내용이죠. 마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옵니다. 그때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사정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셔요.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도와주시죠. 귀신을 내쫓고 쓰러져 있는 아이를 손잡아 일으키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이런 거죠. 지금 9228님 나의 작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네, 이렇게 구하고 있잖아요. 아이를 손잡아 일으키신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의 그 믿음 없음을 도와주신 예수님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이 사연을 보면서 주님의 그 손길이 더욱더 깊이 느껴왔어요. 좋은 사연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저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번호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배가 제법 짧아졌어요. 사뭇 종종 걸음치며 먹을거리를 찾아 헤매던 비둘기들도 보금자리를 찾아들고 메새도 참새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아직은 더운 공기가 남아있지만 머자나 찬바람이 불어오겠죠. 2026년도 어느새 절반에서 두 달이 더 넘어가고 있네요. 아이자야 61 앨범 중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우리는 지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 하나님께서 주신 선선한 가을 바람을 맞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로 달려갔나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정말 멋져요. 친구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아는 친구가 있나요? 전도사님이 전 세계의 인구 통계를 알려주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숫자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찬양 한 곡 듣고 알려주도록 할게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난 믿어요.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GR이니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난 믿어요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이 세상에 몇 명의 사람이 있는지 알고 있나요? 잘 들어보세요. 83억 1285만 1550 75 이런 친구들 숫자가 계속 바뀌네요. 그래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사람들이 태어나고 또 죽기도 해요. 그래서 인구 숫자는 매일매일 매시간마다 계속 달라지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진짜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말하는 사람이 훨씬 많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이랍니다. 처음 들었던 난 믿어요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그 놀라운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을 다른 친구들도 믿을 수 있도록 꼭 전해주기로 해요. 우리 두 번째 찬양, 키즈벤처의 예수께로 가면 함께 듣겠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어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암송하기로 했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만한 모습은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겸손한 어린이가 되도록 힘써 보았나요? 겸손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셨을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암송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첸트로 불러볼까요?
1: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
2: 야고보서 4장 6절
1: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2: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1: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2: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1: 주신다 하였느니라
2: 주신다 하였느니라
1: 다시 한 번 더
2: 야고보서 4장 6절
1: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0: 아멘 친구들 이번 주에는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될까요? 오늘 성구 챈트를 잘 들어보세요
2: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28절
3: 히브리서 12장 28절
2: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3: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2: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3: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2: 다시 한 번 더
3: 히브리서 12장 28절
2: 경건함과
3: 두려움으로
2: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0: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이에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경건함과 두려움이지요.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훌륭한 왕이 우리를 가장 가까운 친구로 또는 사랑하는 존재로 불러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생각만으로도 정말 멋지고 설레는 일일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훌륭한 왕이 우리를 자신의 왕궁으로 초대해서 크고 멋진 잔치를 열어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왕 앞에 서겠나요? 그래요. 여러분을 위해 멋진 잔치를 베풀어 주신 왕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의를 갖추어서 나아가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경건함과 두려움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경건함이란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이 매우 감사해서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멋진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소중하고 위대하신 분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경건함이지요. 두려움이란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떤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말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지 생각하고 행동하는 조심스럽고 진지한 마음이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교회에서 무엇인가 특별하고 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해요. 바른 자세로 예배드리는 것,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보내주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사랑을 보이는 것,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고

0: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모습이지요. 어때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나요?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교만과 겸손의 모습처럼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돕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제가 경건한 모습,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인정하는 어린이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모든 일을 할 때 여러분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어린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어린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을 챈트로 암송해 볼까요?
1: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28절
2: 히브리서 12장 28절
1: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2: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1: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2: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1: 다시 한 번 더
2: 히브리서 12장 28절
1: 경건함과
2: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0: 아멘. 어떤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선택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눈에 그려져서 전도사님은 정말 설렌답니다. 친구들, 이번 한 주도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 안에서 힘내기로 해요.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을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센트로 불러볼까요?
1: 계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28절
2: 히브리서 12장 28절
1: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2: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1: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2: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1: 다시 한 번 더
2: 히브리서 12장 28절
1: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0: 미션 스토리. 친구들, 우리는 우주어 미션 스토리 시간에 말해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지난 시간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뉴기니 섬에서 태어난 아기는 올리오파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올리오파가 사는 마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악령을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올리오파가 아팠을 때 부모님은 집에 무당을 데려왔고 무당은 돼지의 피와 잎사귀를 섞어서 올리오파에게 침을 놓았었지요. 과연 올리오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당의 치료법은 성공적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말해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다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 무당은 자신의 방법을 동원하여 올리오파가 낫기를 기다렸지만
1: 아빠 너무 아파요.
0: 올리오파는 더 아파할 뿐이었어요. 무당은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가엾은 올리오파 얼마나 아팠을까요? 올리오파는 정말 여러 날 아팠고 아빠 엄마는 정성스럽게 올리오파를 돌봐주셨어요. 다행히도 얼마 후 올리오파는 다시 건강을 되찾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무당이 놓은 침 때문이 아니었어요. 아직 올리오파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올리오파를 돌보셨고 올리오파가 나을 수 있도록 지켜주셨어요. 올리오파는 뉴기니 섬의 다른 친구들과는 다른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야생동물이나 새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도 동물을 좋아하나요? 여러분은 어떤 동물을 좋아하나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동물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들을 아끼고 잘 돌봐야 해요. 그런데 뉴기니 섬에 사는 어린이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2: 야! 잡아! 잡아! 옳지, 잡았다. 이 녀석, 내가 너보다 더 빠르다고.
3: 야, 얼른 발을 묶어. 그리고 서로 싸움을 시켜보자.
0: 이런, 아이들은 동물을 사로잡아 줄로 발을 묶고는 서로 싸움을 시켜 죽게 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며 즐겼어요. 하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올리오파는 그 모습을 그냥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올리오파는 말했어요.
3: 얘들아, 그만둬!
0: 올리오파가 친구들에게 소리치자 그 친구들은 올리오파를 비웃었어요.
2: 야, 올리오파 뭐야? 너 무서워서 그러는 거지. 에이, 올리오파 넌 겁쟁이구나.
0: 친구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올리오파는 생각했어요. 틀림없이 어떤 선한 영이 아름다운 새와 동물,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만들었을 거야. 그런데 어떤 선한 영이 나를 만들었을까? 올리오파는 또 생각했어요. 만일 무당이 악한 용에게 말해서 자기가 악한 일을 하도록 도울 수 있다면 나는 선한 용에게 말해서 나를 도와 좋은 일을 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느 날 아침 일찍 아무도

0: 일어나지 않은 시간에 올리오파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 나는 악한 영이 있고 무당은 그 악한 영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악령은 사람들을 해쳐요. 병들게 하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하며 발을 못 쓰게 만들기도 해요. 하지만

0: 아마 나도 만드셨겠지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선한 영이시여, 제발 저에게 당신에 대해서 말해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1: 우리는 지아린이 친구들, 올리오파가 찾고 있는 그 선한 영이 누구인지 친구들은 알고 있지요? 맞아요. 바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하지만 올리오파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여러분이 올리오파 옆에 있었다면 바로 즉시 알려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지요. 친구들, 올리오파는 선한 영에 대해 말해줄 사람을 보내달라고 3년 동안이나 아침마다 기도했어요. 올리오파가 찾고 있는 그 선한 영에 대해 말해줄 사람이 나타나게 될까요? 올리오파는 선한 영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듣게 될까요? 다음 주 우주와 미션 스토리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오늘 마지막 찬양 아바 프레이즈의 너는 축복의 씨앗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찬양팀의 믿음의 세대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는 주의 어린이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이번 한 주도 오늘 배운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을 암송하며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그럼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박신아와 함께하는 성가 산책. 평안한 주 보내셨습니까? 성가 산책을 진행하는 한세대 석좌 교수 박신아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결실을 맺기 위함입니다. 성도와 세상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조건은 딱 두 가지라고 하는데요. 하나는 머리보다 가슴으로 헌신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슴에 품은 말씀을 행동으로 체험하면 신앙은 성숙해지고 마치 때를 만난 나무와 같이 수많은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1년 중 어느 때보다 많은 행사를 치뤘던 8월을 보내고 받은 말씀을 가슴에 품고 돌아와 행동으로 성숙해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활은 인간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가능하겠죠. 열심의 과정만큼이나 풍성한 결실로 감사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성화산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복음성가로 성화산책을 하였고 지지난주는 찬송가로, 이번에는 고전적인 교회 음악을 골라봤습니다. 오늘 모차르트를 먼저 택해봤는데요. 모차르트는 19곡의 미사를 남겼는데 그 중에 16번째로 작곡한 대관식 미사, 코로네이션 미사라는 것이 있는데 모차르트 나이 23살에 잘츠부르크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모차르트 해석가는 그의 나이 그런 23살의 젊은 나이에 아주 황혼의 삶을 느꼈다고 할 만큼 짧은 생에 긴 음악이라는 말이 어울릴 만한 나이에 작곡한 것으로서

완성도가 아주 높은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차르트가 이 시기에 짤츠부르크 궁정음악가로 봉직했기 때문에 당시에 대부분의 곡이 교회음악으로 작곡됐죠. 당시에 모차르트는 독일과 프랑스 등지의 여행 이후에 이 곡을 또 작곡했기 때문에 더더욱 힘이 있고 규모도 크고 정통적인 교회 양식에 의한 호모포니, 그러니까 똑같이 네 파트가 나가는 거죠, 스타일로 작곡되었습니다. 이 미사곡은 원래 가톨릭 교회 음악이었지만은 지극히 예전적인 음악이어서 개신교에서도 많이 연주되고 있으며 교리에도 어긋남이 없음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전곡의 연주 시간은 25분 조금 넘는데요. 오늘 전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리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크리스토퍼 허구드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엔션트 뮤직입니다.

모차르트의 코로네이션 미사 중에서 키리에 먼저 들으셨는데요. 연주 참 좋죠. 좋은 연주는 연주의 테크닉만 좋은 것이 아니라 작곡가가 의도한 대로 하는 연주가 좋은 연주라는 생각을 옛날부터 하고 작곡가가 의도한 템포, 악기 편성이나 악기의 소리나 악기 주법, 합창단이나 교향악단의 사이즈를 여러 면에서 작곡가가 원하는 대로 연주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 선봉에서 원전 연주라는 대표적인 지휘자가 바로 이 크리스토퍼 허구두입니다. 오늘 들으시는 합창, 오케스트라, 독창자들 모두 원전 연주자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아까 들으셨겠지만은 소프라노 솔로 엠마 커크비는 원전 연주 소프라노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들으실 곡은 글로리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 영광, 그리고 땅에서는 평화를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 악장은 독립적으로도 교회 찬양대에서 찬양이나 음악회에서도 자주 들을 수 있는 곡입니다. 합창과 사중창이 어우러지면서 아주 악장의 명쾌한 템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주는 크리스토퍼 허구두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엔션트 뮤직입니다.

모차르트의 코로네이션 미사 중에서 글로리아 들으셨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크레도로 연결되는데요. 내가 주를 믿나이다. 로서 크레도는 믿음의 고백, 사도신경이라는 뜻이죠. 이 곡도 굉장히 호모포닉하게 쓰여져 있는데요. 대부분의 곡들이 그렇지만은 당시에는 미사곡을 30분 이내에 작곡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리아나 크레도는 가사가 많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호모포닉하고 빠르게 작곡하는 것이 작곡가들의 임무였어요. 그러나 곡의 중간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시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사람으로 오시사, 이 가사는 신비함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중창으로 처리하면서 곡을 느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 사도신경 나오는 것 같죠. 이 가사에는 곡을 또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시겠습니다. 크레도입니다.

여러분은 저 박신아와 함께 성화산 체크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미사곡으로서 또 클래식한 곡으로서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크레도 들으셨고요. 다음에는 모차르트 코로네이션 미사의 상투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입니다. 거룩 거룩 거룩, 이 상투스가 세 번 반복된 다음에는 호산나 인엑스첼시스, 호산나 높은 곳에가 합창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베네딕투스, 복이 있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를 사중창으로 노래하는데요. 바이올린의 주제가 참 인상적입니다. 베네딕투스 외에는 다시 호산나 인엑스첼시스, 호산나 높은 곳에가 합창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들으시겠습니다.

네. 모차르트의 코로네이션 미사 중에서 상투스와 베네딕투스 들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악장인데요. 마지막 악장은 아뉴스데이. 세상 죄를 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 곡은 소프라노에서 시작되는데요. 이 멜로디는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유명한 오페라죠. 거기에 나오는 도베소노라고 백작 부인의 아리아인데요. 모차르트가 먼저 대관식 미사를 써놓고 나중에 오페라를 쓸 때 자신의 멜로디 중에서 좋은 곳을 따서, 그러니까 이제 요 아뉴스데이 멜로디를 딴 거예요. 이 부분을 오페라 아리아의 주제로 쓴 것입니다. 이 소프라노 독창이 길게 이어지다가 먼저 키리에에서 들으신 노래 선율을 소프라노가 제시합니다. 그리고 합창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를 빠르게 연주하면서 곡을 마치게 됩니다. 계속 들으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차르트의 코로네이션 미사, 대관식 미사 전곡을 감상하셨습니다. 크리스토퍼 허구드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엔션트 뮤직이었고요. 소프라노 독창에는 엠마 커크비였습니다. 이제 독창 준비했습니다. 모차르트 곡인데요. 엑술타테 유빌라테, 기뻐하고 즐거워라 라는 아주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은 모차르트가 17살 때, 아유 젊을 때죠, 밀라노에서 작곡한 소프라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입니다. 제1악장 알레그로 F장조 4분의 4박자인데요. 아주 환호하라 기뻐하라, 달콤한 노래를 부르는 너의 복된 영혼이여, 천지가 너희의 노래에 화답하고 또한 내 노래 7현금으로 반주하도다, 환호하라 기뻐하라, 이런 아주 아름다운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바라 보니의 음성으로 들으시는데요. 먼저 1악장

빌라테 환호하라 기뻐하라 1악장 들으셨고요. 2악장은 안단테입니다. 4번의 3박자고요. 가사는 온화하게 햇살이 내리쬐는 날이 밝게 빛나고 구름과 폭풍도 사라졌으며 예상하지 못한 평안이 정의로운 자들에게 찾아왔도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사방을 덮었지만 일찍이 무서움에 떨었던 너희 기뻐하는 자들이여 이제 일어나서 이 화려한 아침에 한 아름의 백합을 주님께 바치도록 하라 돼 있는데요. 바바라보니입니다.

모차르트의 엑술타테 유빌라테에서 두 번째 악장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렐루야,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렐루야가 이제 곡의 피날레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소프라노 바바라 보니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엑술타테 유빌라테, 환호하라 기뻐하라, 바바라 보니 음성으로 알렐루야까지 감상하셨습니다. 이제 끝날 시간이 돼서 세 곡 연속해서 소개해드리면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들으실 곡은 아베 베름 코르푸스, 대표적인 합창곡이죠. 아베 인간으로 나신, 우리 성가책에 기록되어 있기도 한데요. 거룩한 몸, 즉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오 흠이 없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주여, 우리를 궁휼히 여기소서의 가사를 먼저 들으시고요. 웨스트민스터 콰이어 연주고요. 그 다음에 모차르트의 작품이지만은 사실은 아닌 작품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곡일 거예요. 아마 영화롭도다라는 합창이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이제 벤첼 밀러라는 사람의 작품으로 알려졌는데 영화롭도다 박신화 커의 노래로 들으시고요. 시간이 되는 대로 시편 23편 드볼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와 챔버커입니다. 이제 9월이 돼서 약간은 시원해진 것 같은데요. 힘차게 가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성화산책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한나, 진행 박신화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쌍극동 방송 문화보훈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J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이 한 주간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지내셨는지요? 즐거운 일이 많지 않았고 감사할 일을 찾기가 힘들었을지도 모르지만요.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모든 일들 가운데 크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감사할 일들, 찬송할 일들이 너무 많죠. 시작하며 읽어드렸던 시편 104편에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들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주의 영을 보내어 창조하신 이 세상과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이 시편의 기자처럼 평생토록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로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아크필드리지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참 아름다워라 강찬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은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시편 104편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라우다테 도미눔, 소프라노 백인함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마뉴엘 주제, 조지 비브리시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깊은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나의 안에 거하라, 황지영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 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좋은 것으로 만족해야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가장 아름다운 이름, 귀하신 이름,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이름 예수. 주 사랑받은 사람만 알 수 있는 그 이름. 생각만 해도 감사한 예수님의 이름을 노래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한 은혜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깊은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준비한 찬양은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나무의 내 찬양, 그리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소프라노 고선혜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기원했던 찬양이었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임승종의 찬양이었습니다.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바라봅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해 매일매일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시는 인자와 긍휼이 가득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맘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

0: CG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말.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한 사람이 기차에서 두 명의 군인 사이에 앉게 됐습니다. 한 군인은 사병이었고 또 다른 군인은 30대 중반의 상사였습니다. 이 두 군인은 전투에 참가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요. 젊은 사병이 매우 행복하고 쾌활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젊은이에게 무엇이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젊은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저는 상당한 유익을 봤거든요. 저는 전투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한창 전투 중일 때 과거에 배운 대로 그리스도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출을 받았고 그 이후로 그분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는 전투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발견했기에 기쁨을 이기지 못했던 겁니다. 이렇듯 천국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어떤 고통도 그 기쁨을 빼앗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하는 힘에 겨운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삶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천국을 사모하며 그 기쁨과 소망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래전 한 신문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위스콘신주 그린베이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푸치라는 이름의 앵무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고를 당했던 그 새는 야생동물협회의 보호로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무도 그 새를 찾는 사람이 없자 그린베이에 사는 수 글리슨이란 여성이 그 새를 기르겠다고 자청했습니다. 그녀는 푸치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며 사랑을

0: 줬습니다. 그들은 함께 대화를 나누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작은 새가 그녀의 어깨 위로 날아오더니 부리를 그녀의 귓가에 대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1: 그린베이 오네이다 거리 남쪽 1500번지.
0: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 주소를 확인해 그곳에 사는 한 노인을 알아냈는데요. 그는 79세의 존 스투르반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선생님, 혹시 댁에 앵무새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그러자 그는 전에는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잃어버렸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그녀는 앵무새를 데리고 그 주소를 향했고 노인은 자신의 앵무새를 보자마자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자신이 돌아가야 할 집 주소를 알고 있던 앵무새 푸치, 정말 영득한 새인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네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순례길에서 다양한 사람과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만나곤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만나는 그 기착지들을 모두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인생의 최종 도착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예비해 두신 우리의 본향, 천국인데요. 마음속에 이 최종 주소지, 천국을 확고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이 있는 말, 이 시간에는 시편 묵상으로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시로 가득한 성경 시편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찬양을 선물하죠. 이 시간 은혜로운 말씀과 함께 그 말씀에 아름다운 곡이 붙은 찬양들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람들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85%는 과거의 추억, 한, 서름, 원망, 지식, 선입견, 경험과 같은 잡동사니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약 10%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대, 두려움, 불안이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5% 정도는 현재, 지금의 의식이라고 하는데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안 가본 곳에 가면 왠지 낯선 느낌이 드는 것은 이 현재의 의식이 5%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평상시에 우리 마음의 95%는 걷어내도 충분한 것들로 덮여 있다는 말이 되는데요. 그러면 걷어내도 충분한 이 95%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마음을 뒤덮고 있는 이 건물들을 걷어내면 거기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저 높은 하늘 끝 우주 어딘가쯤에 있는

있는 줄 알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즉 내 마음에 천국이 있는데요.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함을 누리고 은혜와 감사가 넘친다면, 그렇게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그곳이 어디든 바로 우리가 누리는 하늘나라, 천국이 됩니다. 주님께서 이미 내 안에 주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가서 2장 6절 10절.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에 있길 갈망하십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걱정들이 장애물이 되고 당신 주위를 산만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못 보게 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근심의 벽을 허물기 위해 조용한 장소를 찾으십시오.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낱낱이 털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곁에 계심을 마음속에 그리며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으심이 느껴집니다. 라고 말해보십시오. 그분의 임재를 즐기고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원하는 만큼 충분히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어여쁜 당신, 일어나 그분이 이끄시는 곳으로 함께 가십시오. 주님이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으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사랑에 둘러싸여 평강 가운데 쉼을 누리게 하소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책 소망, 상한 마음을 위하여에 담긴 글입니다. 나는 중국에서 평생을 선교사로 보낸

친한 분을 만난 적이 있다. 그분은 늘 건강을 유지해 매우 강건했다. 그런 분이 암에 걸려 온몸에 암세포가 전이됐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위로하러 갔다가 도리어 큰 위로를 받았다. 그분은 좀처럼 보기 드문 기쁨과 광채를 지닌 채 침상에서 일어나 내 차가 주차

런던의 거리에서 파이프를 연주하는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줬다. 환한 미소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연주하던 그에게 친구는 고향이 스코틀랜드냐고 묻자 그는 내 고향은 천국이다. 이 세상에선 나그네일 뿐이다 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한다. 늘 천국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가장 힘들 때에도 고요하고 밝은 모습을 유지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우리가 세상의 연연에 영원의 세계를 보지 못한다면 기쁨을 잃어버리고 만다. 하지만 만일 천국의 영광을 실제로 느낄 수 있어 영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위해 산다면 우리 마음은 세상의 삶에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생각지 못한 힘든 일도 질병도 찾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우리가 나그네로 스쳐가는 곳일 뿐입니다. 우리의 고향인 천국을 사모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주안에서 평안한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 역사를 바꾼 사람들은 잘하는 거라곤 없는 시대에 뒤떨어진 어중이 떠중이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넓은 품 안에서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약점이 있었어요. 목숨을 위해 두 번이나 양심을 팔고 거짓말을 되풀이했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일까요? 이렇게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어떠한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가 한 나라를 세우려고 토한 거짓과 약함을 용서하고 그의 선한 심령을 보셨습니다. 그러니 나의 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아시고 사용하시는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향기로운 찬송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나무에네 인내하신 구세 주여 찬송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의 찬양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아마도 부메랑에 대해 보거나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원래 부메랑은 호주의 원주민들이 사용하던 사냥 도구였으나 지금은 인기 있는 기념품과 장난감이 되었다. 알파벳 L 모양의 가벼운 나무 조각을 숙련된 전문가가 던지면 회전하면서 날아가다가

원래 자리로 되돌아온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결국은 우리 몫이 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해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바꾸셔서 힘이 되게 하신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영향은 우리를 해하려 했던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간다. 어느 누구도 고통과 실망과 배신을 경험하기를 바라지 않지만 우리의 상처가 우리를 파멸시키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위로를 얻는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무엇을 집어던지든 간에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사용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강건하게 하신다. 인생이 우리에게 속임수를 던질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여 우리 삶의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을 믿으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아카펠라 힘스의 Breathe on me, on breath of God. 영어 찬송이었습니다. 찬양이 있어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박신화 콰이어의 찬송 들으시고요. 오화평님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피아노 연주 찬송,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프레이즈 유니언 싱어즈의 찬송 연유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던진 말과 행동이 언젠가는 다시 되돌아온다는 사실이 어찌 보면 참 무섭지만 진실된 말이기도 한데요. 부메랑의 효과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나의 선한 말과 행동도 부메랑이 되어 다시 돌아옵니다. 작은 배려, 진심으로 도왔던 마음들은 언젠가는 따뜻함으로 자신에게 돌아오겠죠. 어떤 부메랑을 던질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메랑을 던지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늘 행복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향기로운 찬송 끝곡으로 에브리 투 메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찬송 전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ABC. 주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시험 11번째 이야기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소리를 냈던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진실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아주 좋아하거나 또는 아주 싫어했습니다. 바울은 작은 키에 대머리, 안장다리, 사팔뜨기, 휘어진 코를 가진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담함과 활력, 그리고 열정은 부족한 외모를 상쇄하고도 남았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사람들의 기운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저술했습니다. 바울에 대한 평은 정신나간 사람에서부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자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두 번째 갇혔는데 오늘 이야기는 그중 첫 번째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투옥은 단지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두 번째 투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0: 예수님의 추종자이자 의사였으며 바울의 절친한 친구였던 누가가 바울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 것입니다. 그럼 모두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 어서 오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누가 손님이 왔는가?
1: 그렇네. 두 사람이 오셨군.
2: 어서들 오십시오.
3: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리오의 집에 거하고 있는 바울로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당신과 저는 이름이 매우 비슷하군요. 저는 철학 선생이라서 예전부터 당신과 얘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쪽은 제 학생인 가이오라고 합니다.
2: 잘 오셨습니다. 이런 누추한 곳까지 찾아와 주시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이 친구는 저의 진정한 친구인 누가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현재는 저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이쪽은 또 한 명의 특별한 친구인 아리스타고라고 합니다.
3: 이곳을 방문한 목적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2: 들어와서 앉으시지요.
3: 기꺼이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당신이 1년 전 로마에 온 뒤 그때부터 하신 말씀과 행동을 유심히 보고 귀담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아무데서나 떠버리고 다니는 허풍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신의 언행 하나하나가 모든 가정의 식사 시간마다 회자되는 대화의 주제가 됐습니다. 가이사의 법정에서부터 술집, 공공장소에 이르기까지 당신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철학 선생이라서 당신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진리에 대해서입니다.
2: 제 얘기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그걸 중요하게 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곳에 갇혀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3: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모두 동일한 염원과 희망, 그리고 약점을 갖고 있으며, 그로 인해 신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당신이라는 사람을,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을 배우고 싶습니다. 대체 그가 누구인지, 그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당신의 말을 모두 받아줬고 당신의 인생을 모두 기록하고 싶습니다.
2: 좋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인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알리기 위해서라면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1: 아리스타고. 고맙네. 손님들께서 분명히 맛있게 드실 걸세. 이제 경비병들도 좀 챙겨주게. 배부른 음식은 아니지만 원기 회복에는 도움이 되겠지.
2: 누가는 이런 환경에서도 저를 건강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3: 자택연금은 보통 권력자들이나 부자들만 누리는 것 아닙니까? 바울, 대체 당신이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2: 돈이라면 난 한 푼도 없습니다. 하지만 권세라면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지요. 물론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권세 말입니다.
4: 바울로와 학생들은 저녁 늦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필요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화를 중단하고 싶어 하진 않았습니다.
3: 당신은

0: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극한의 형벌을 받고도 살아났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1: 저는 채찍질을 당한 것이 다섯 번이나 됩니다. 몽둥이로 맞은 것은 세 번이고 돌로 맞은 적도 있어요. 배가 난파한 뒤 망망대해서 밤낮을 보낸 적도 세 번이나 됩니다. 공기가 희박한 산간 지역을 다니면서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서 주님과 구세주를 설교했습니다.
0: 돌도 맞았단 말입니까? 그건 전혀 몰랐습니다. 제 그 얘기를 좀 자세히 해주십시오.
1: 어디 보자. 미개한 자들로 가득한 루스드라라는 이교도들의 도시였지요. 제가 절름발이었던 자를 치유하고 나니 사람들은 바나바와 저를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황소를 제물로 바치더군요. 우리는 즉시 그들을 제지했고 오직 하나님만이 절름발이를 치유하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등을 돌리고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의식을 잃고 피를 흘리며 쓰러졌지요. 사람들은 제가 죽은 줄 알고 시체를 도시 밖에다가 내다 버렸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저는 혼자 힘으로 일어서서 시내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0: 아, 정말로 죽었다가 되살아난 것입니까? 아니면 죽은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까?
1: 사람의 입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 말입니다. 허나 제가 지금 살아서 당신 앞에 앉아있는 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제 모든 얘기는 루스드라의 시민들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0: 저, 그때 완전히 치유가 된 겁니까? 아니면 겨우겨우 걸음을 옮길 수 있을 정도만 회복된 겁니까?
1: 완전한 치유였습니다.
2: 바울이 돌을 맞은 이야기를 하자 바울로는 매우 흥미로워하며 귀담아 들었습니다. 필기사인 가이오의 얼굴을 보았더니 처음에는 바울의 이 얘기를 믿지 못한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야기를 마치자 가이오의 얼굴은 놀라움으로 가득했고 바울로는 몇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이 있는 듯 했습니다.
0: 저, 누가? 의사로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바울은 존재 그 자체가 기적인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 돌을 맞고 나서는 걷기는커녕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못할 것입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망망대해에서 하루를 꼬박 지낸 경우라면 적어도 손이나 발 하나 정도는 잃었어야 정상이지요. 아, 물론 그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조건 하에서 말입니다.
1: 휘어진 다리를 볼 때마다 저는 이 다리로 남들만큼 걸을 수 있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물체를 단단히 쥘 수도 없고 글씨도 제대로 못 쓰고 흉터 때문에 왼팔도 끝까지 들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전히 축복받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눈이나 귀가 잘리지도 않았고 얼굴에도 상처는 없으니까 말입니다. 몸이 좀 불편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남들이 하는 건 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도와줄 훌륭한 인물들을 계속 보내주시지요.
0: 저, 그럼 누가에게 묻겠습니다. 저, 가장 잊을 수 없는 기억은 무엇입니까? 바울과 함께 여행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셨죠.

0: 네. 아마도 필리포에서 있었던 일이 아닌가 합니다. 주님께서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셨지요. 진리를 거부하는 어두움이 우리의 마음에 그늘을 드리웠지만 그녀가 다른 여인들과 함께 기도를 하러 나타났을 때 복음의 빛이 밝게 빛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말씀을 위해 재산까지도 헌납했습니다. 아,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절차도 없이 몰매를 맞고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 노예 소녀를 악마로부터 구해준 것이 문제가 됐지요.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매일 기도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자신들은 물론이고 감옥 내에 죄수와 간수들을 위해서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셔서 감옥 문을 부수고 석방을 부셨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도 도망을 치지 않았죠. 바울은 한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법과 신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죄를 용서받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제 얘기가 사실임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1: 오늘 들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 다음번에 다시 찾아와도 되겠습니까? 저 그때는 사람들을 더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선교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육체적인 형벌이었겠죠?
2: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거부하고 유대인들이 저를 거부하고 예수님께서 저를 거부하셨던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군요.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지요. 누가와 아리스다고는 계속 여기 있을 것입니다.
3: 자, 예.
0: 바울로와 가이오는 몇 명을 더 데리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바울로는 같이 온 한 남자에게 바울의 상처를 보여주자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옷차림도 지저분하고 뭔가 단정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죄수를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바울의 상처를 검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순간 두려워진 저는 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모두 나가라고 외치려던 찰나 모든 것을 허용하는 부드러운 바울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바울은 조용히 외투를 벗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4: 저기 화살일 수도 있어. 보지 않고 믿을 수가 없어.
5: 이제 곧 알게 되겠지.
4: 그런데도 아직 살아있을까 말이야.
5: 정말 괴로웠겠어. 맞아도 아주 제대로 맞았군요. 오른쪽 어깨에 있는 아홉 개의 줄무늬를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가슴 쪽에서 끝이 나죠. 또 왼쪽에도 아홉 개가 있습니다. 양쪽에 상처가 등에서 십자로 엇갈리고 있군요. 너무 상처가 많아서 한눈에 파악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근육과 인대를 자르고 신경을 절단냈을 겁니다. 이러면 바로 죽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감염으로 인해 결국엔 죽게 되지요. 자, 이 갈비뼈 쪽에 튀어나온 살이 보이십니까? 저건 갈비뼈가 부러졌다는 뜻입니다. 이 전문가의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이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1: 바울, 당신이 당한 굴욕과 고통이 참으로 컸을 텐데 이렇게 무례를 행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 외에는 당신의 말이 진실임을 설득할 방도가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뿐만 아니라

0: 저 자신에게도 말입니다.
1: 방 안의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저는 왜 몸을 보여주었느냐고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답하더군요. 주님께서 도마에게 상처를 보여주셨는데 나라고 왜 못하겠는가. 바울의 따뜻함과 친절함이 잘 드러나는 대답이었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 그리스도를 믿는 법을 알려주려는 모습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2: 바울, 누가 아무나 밖으로 좀 나와보시겠어요? 우리 지금... 죄송합니다. 손님이 있는 줄 몰랐네. 바울, 왜 옷을 벗고 계신 거죠? 왜 사람들한테 알몸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까?
1: 걱정 말게. 여기 손님들께서는 우리 말을 믿기 위해서 집행관에게 바울을 검사해달라고 하신 걸세.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 검증을 받았으니 다들 확신을 갖게 됐을 것이네.
3: 저희도 완전히 믿기가 어려워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부디 무리함을 용서하시고 난파 사건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당신의 말씀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감사히 듣겠습니다.
1: 바울과 저는 할 일이 있어 나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더 듣고 싶으시다면 여기 그 아레스타고가 다 말씀드릴 것입니다. 자, 가세 바울. 자, 실례하겠습니다.
2: 자, 그럼 앉아주십시오. 누가와 저는 로마의 노예 신분으로 배를 탔었습니다. 바울을 도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말이죠. 총 278명의 영혼이 그날 배에 올랐고 그들 모두 무사히 상륙했습니다. 심한 파도를 만나 배는 요동치고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우리는 선체에 밧줄을 동여매고 돛을 내리고 가축들과 식량을 내던진 후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바울은 그때 모두가 살아남을 것이라는 환영을 보았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배를 말타의 섬으로 정박시켰습니다. 그러자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첫째,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족쇄를 풀어서 섬에 오를 수 있게 해줬습니다. 둘째, 바울은 독사에게 물렸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셋째, 장관의 아버지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섬 사람들은 우리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세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곳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고 온갖 종류의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돌봐주고 편의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의 영생을 주시고 배를 탔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4: 재밌습니다.
5: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3: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1: 사람들은 수없이 기도를 드렸고 죄를 회개했으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모두들 그날 완전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바울로는 예배를 위해 자기 집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지만 모질게 대했던 것에 대해 머리를 숙이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리스타고가 나중에 말하길 가르침대로라면 이들을 사랑하는 게 맞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았다고 고백하더군요.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용서하시고 정화시켜 주신 후 우리는 형제로 똘똘 뭉쳤습니다. 바울은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그는 원로원과 평의회 그리고 로마 황제 앞에서 자신의 전도 사업에 대해 대담하게 설명해 나갔습니다. 그 모습은 법정에선 죄수가 아니라 성전의 설교자 같았습니다. 바울은 그날 바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로마는 종교적인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 석방의 근거에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다시 체포됐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번엔 자택이 아니라 지저분한 감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사역을 쉬지 않고 이어나갔습니다.

0: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날짜가 정해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1: 바울로 오셨습니까? 고통받는 저를 위해 찾아오셨군요. 저의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0: 바울, 바울, 이곳은 공기가 너무 안 좋군요. 제가 도울 일은 없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1: 이곳은 항상 눅눅한 데다가 매우 비위생적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형제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부자가 되려는 자를 비난하십시오. 정의와 경건함,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추구하십시오. 그 무엇보다 사랑과 온화함, 일관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께 주어진 영생을 받으시고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바울로, 고통스러운 시험을 이겨내고 거짓에 맞서 싸우십시오. 어려운 시기가 오면 믿음을 멀리하고 파괴적인 교리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의 아들인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진리를 선언하십시오.
0: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갈 것을 약속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영원할 것입니다, 바울.
1: 이제부터 하는 얘기는 사랑하는 디모데, 내 믿음의 아들에게 전해주십시오.
0: 예.
1: 거짓을 말하는 영혼을 주의하고 언제나 독실하도록 노력해라. 말과 행동에서 모범을 보이고 사랑과 순수함, 믿음 속에서 살아라.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사람들은 언제나 너를 지켜보고 너를 통해 배울 것이다.

0: 오예, 다시 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그럼 쉬시는 동안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당신의 아들 바울을 위로하시고 그의 무거운 짐을 내려주십시오. 내일도 바울과 함께 해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당당히 걷고 타의 모범이 되는 지도자가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의 사역이 계속될 것임을 그가 알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이름은 영원히 회자될 것이며 사람들은 바귀가 아닌 구원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떠난 뒤 남겨질 저희들에게 횃불을 높이 들고 빛을 밝힐 수 있는 영광을 주십시오.
2: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신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사람들을 가르치고 격려했습니다. 운명의 그날이 되자 바울은 몸을 단장하고 옷을 차려입은 뒤 왕을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고개를 높이 들고 당당히 걸어나갔습니다. 검열대를 지나서 죽음의 장소를 향해 혼자 힘으로 걸어갔습니다.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뜻하며 이곳에 머무는 것은 선을 위한 계속된 투쟁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처형대에 머리를 올리는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슬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그는 승리했고 그 상으로 주와 함께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3: 주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시험 11번째 이야기 바울.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평안하셨죠? 하늘편지 이정현입니다. 한 연예인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모태신앙이신가요? 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네, 모태신앙인데요. 저의 하나님을 만난 것은 중학교 때 교회 수련회에 가서였어요. 참 공감이 되는 답변이었는데요. 모태신앙일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과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참 다르고 귀한 은혜임을 알기에 그 표현이 참 와닿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저의 아들이 그리고 딸이 성준이의 하나님 그리고 지우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깊은 은혜가 이 시간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임하길 소망하면서 하늘편지 시작합니다.

네, 은혜 아니면 정민성, 존노, 박현수의 목소리로 감상하셨습니다. 복된 주일에 함께하는 하늘편지,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찬양 들으시고요. 들으시다가 문자 메시지로 저와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혹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무엇 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신지 간략하게 적어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이 있으시다면 제목을 적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연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에서 성경책을,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파우치를,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밀키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업 뽀또야에서 말씀 카드 액자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3289님, 경주에서 출석합니다. 복된 9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1232님, 운전 중에 듣고 있습니다 라고 짧게 남겨주셨는데 안전운전 하시고요. 7770님, 예배드리고 엄마 댁으로 가서 청소해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방송 듣습니다. 요즘 친정어머니께서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생겨서 힘들어하십니다. 중보기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인천에서 방송 듣고 있어요. 감사 위에 감사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셨는데요.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따님이 계시고 또 사랑으로 보살펴드리니까요. 잘 회복되시리라 믿습니다. 힘내시고요. 5169님, 차 안에서 청취하고 있어요. 시험을 보고 돌아올 남편을 기다리면서 양평역 주차장에서 듣고 있습니다. 충만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시험 치르시느라 긴장된 마음이 아내분 때문에 편안해지실 것 같아요. 문자 감사합니다. 신청하신 곡 이어드릴게요. 충만 함께 하시고요. 감사 위에 감사까지 이어드릴게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문자 메시지로 소통하고 있는데요.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4471님, 남편이랑 외국인 전도하러 김포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외국인들 만나서 전도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와, 너무나 귀하고 귀한 발걸음을 그것도 부부가 함께 가신다니 무척 감동이 됩니다. 전도의 귀한 열매도 맺히게 되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2701님,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항상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남겨주셨는데요. 아멘, 아멘입니다. 예. 신청하신 곡 전해드릴게요. 아까 4471님께서 십자가의 전달자 신청하셨는데요. 바리톤 홍성선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4540님 나무엔의 쉼 신청합니다. 저는 집에서 듣고 있어요. 9월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떠올랐습니다. 아멘. 주님의 너른 품에서 쉼을 얻는 우리의 매일이 되길 바라면서 신청하신 곡 쉼 끝곡으로 전해드리며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하늘편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의 우솔길 찬양사역자 구선입니다. 무언가를 시작할 때 먼저 가진 것으로 계산할 때가 많습니다. 시간은 충분한지, 능력은 있는지, 필요한 것은 갖추었는지 살펴보다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시작조차 못할 때도 있죠.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지팡이니이다. 양을 치던 모세에게 지팡이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게 무엇이 더 필요하냐고 묻지 않으시고 이미 그의 손에 있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범했던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서 놀라운 일에 사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보다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느냐입니다. 우리는 없는 것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작은 재능도 경험도 시간도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귀한 사명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찬양의 우솔길 첫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조찬미님의 요게벳의 노래.

여러분께서는 찬양사역자 구선희의 진행으로 찬양의 웃음길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이 적임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시선은 계속 자신의 부족함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부족함을 제거하신 뒤에 보내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더 뛰어난 언변이나 자신감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있던 평범한 지팡이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손에는 의외로 평범한 것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물맷돌이 있었고 과부에게는 작은 기름 그릇이, 도루가에게는 다른 사람을 위해 옷을 만들어주던 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것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혹시 나는 가진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부러워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만들어 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게 맡기신 것으로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찬양 올려드립니다. 김대한님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요술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의 모세 이야기를 계속 읽어가면 흥미로운 변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팡이였던 것이 출애굽기 4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립니다. 똑같은 지팡이인데 이름이 달라졌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을 때는 단순히 양을 치던 목자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뒤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되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지팡이 자체에 특별한 능력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특별해진 것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평범한 목소리도 누군가를 격려하는 데 사용되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식탁도 외로운 사람을 초대하면 사랑을 나누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평범한 하루도 하나님께 드려지면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사명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많이 알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살아내는 삶은 참 다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한 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하는 이야기 같아요.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누구의 삶을 보고 있으며 그것을 실제로 삶으로 행하고 있는지, 말씀이 삶이 되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복음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도 순종의 자리에서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하면서요, 성정리의 지금 여기에 문을 열겠습니다.

인수리는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 눈앞에 나타난 그 불쌍히 느낄 걸 불쌍히 느끼는 사람이 그 인수리를 수합니다. 그건 누구나 다, 이 사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헛다면 헛, 헛는가 안 하는가 그거 차이지. 인수리를 할 마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영아의 예술을 따라 오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첫 곡으로 함께 나눴어요. 처음 여러분과 나눈 말씀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야곱서 2장 26절에 보면 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삶으로 살아내주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복음을 행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실제가 되어 삶으로 살아가는 복음, 여러분을 통하여 사람들은 보고 듣기를 원합니다.

라이터넨의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남우엔의 오 신실하신 주, 조준모의 그의 생각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지금 들었더니 그의 생각 가사처럼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포기할 때에도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모두 다 나를 떠나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은 셀 수 없고 그의 자비가 무궁해서 그의 성실은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알 때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다마리스의 찬양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Jesus is all the world to me.

내가 누구이길래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이가 나의 이름을 신경 써주시고 나의 아픔까지 신경 써주십니까? 내가 누구이길래 빛나는 아침의 별이 나의 방황하는 마음을 빛으로 비춰주기 위해 선택합니까? 내가 누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했던 일이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가에 의해서입니다. 나는 빨리 시들어버린 한 송이의 꽃이죠. 오늘이 왔고 또 내일이 지나갑니다. 바다의 일러기는 파도, 바람 속에 있는 수증기와 같이 금방 없어져 버리지만 여전히 당신은 내가 부를 때 귀 기울이십니다. 내가 넘어질 때 나를 붙잡아 주시죠.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요,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들었던 Who Am I죠? 캐스팅 크라운의 찬양 들으면서 이 가사가 얼마나 또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함께 나눴어요. 바다를 잠잠케 하는 목소리가 빛 가운데 불러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일러기는 폭풍을 잠재우십니까? 라고 하시며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요. 소박의 찬양으로 이 찬송과 같이 조용히 나눌까요? GS님 내 마음에 오사.

소박의 찬송가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어노인팅에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나 주의 도움 바꿔줘 메들리 들었고요. 쉐키나 찬양단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마지막 곡은 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가 원곡이죠. 찬송가 Be Still My Soul. 내 영혼아 잠잠하라 주님은 내 편이시니 인내로서 슬픔과 고통의 십자가를 견뎌라. 너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채우시도록 하여라. 모든 변화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치 않으리라.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들으며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라며 스캇 브래너의 음성으로 Be Still My Soul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문명선 작가의 정선영 저 송정미였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꿈꾸는 통일은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갈라진 땅 위에 복음의 평화가 흐르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희입니다. 중국 당국의 대대적인 교회 단속 과정에서 최근 탈북민 3명이 공안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이 중국 거주 탈북민 사회에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예배 참석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교회나 또 기도라는 단어조차 그들의 입에 올리기 조심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현재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탈북민들에게 교회는 고향의 가족을 걱정하며

며 또 지친 마음을 내려놓고 위로받던 그런 작은 안식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곳에 가는 것조차 두려워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예배를 멈춰야 하는 이들의 마음,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누군가에게는 늘 드리던 일상 속의 예배가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두려운 일이 된 이 가슴 아픈 상황을 바라보며 이 시간 그들의 두려움과 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디에도 마음 놓고 기댈 곳 없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닫힌 예배의 문이 다시 열려 안전하게 복음을 그들이 듣게 되기를, 또 북한 땅에도 다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의 날이 속히 오기를,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꿈꾸는 복음통일 오늘 순서 찬양과 함께 시작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오늘 첫 찬양 주품의 품으소서 찬양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은 단지 통일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하나 될 그날을 오늘부터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우리 탈북민들을 위해서 또 북한의 회복을 위해서 또 나아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0: 위해 함께 우리의 작은 기도가 이 시간을 통해 모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분단의 경계를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계속해서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과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북한의 오늘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이 시간은 모퉁이도 선교회 정은주 간사님의 기도 편지로 함께합니다.
1: 모퉁이돌 선교회 정원주 간사입니다. 지난주에 북한에 지하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내용을 듣고 기도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북한 성도들이 보내온 편지를 나누고 기도합니다. 지난 41년 동안 복음을 듣고 훈련을 받은 후 북한으로 돌아갔던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이 보내온 편지 중 하나를 나눕니다. 보고 싶은 분들에게 헤어진 지도 다섯 달이 되어옵니다. 주일날이 되면 더 생각이 간절합니다. 순자, 순복, 정오, 용호, 혜자, 미란 가족들과 그곳 식구들 하나하나의 얼굴 모습들을 그려봅니다. 한 권속들이 모여 함께 지내던 그 나날들이 얼마나 좋았던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기에 조선으로 와야겠다는 용단을 내리게 되었고 지금은 이곳 조선 땅에서 보고 싶은 모습들을 그리면서 피를 들게 되었습니다. 이 길은 처음부터 주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이 길 힘을 주십니다. 너무 걸어다녀서 발톱 10개가 다 빠졌습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이 민족이 당하는 아픔입니다. 고난 속에서 내 사명이 더 굳어지고 해야 할 일들이 보여집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주는 기쁨이 받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현실 속에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측은히 생각하고 또 동정도 하지만 이 에스터는 바울의 고백을 합니다. 비록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신앙인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인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늘 걱정하지만 주위에 동역하는 분들이 계시기에 시름이 놓입니다. 식솔들의 소식을 듣고 보니 더 만나보고 싶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이 선교에 동참하는 도구가 되어 이 민족을 구원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식솔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인편이 되어 간단히 소식을 전합니다. 제가 무사히 지내고 있다는 것을 필로 알려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에스더 올림. 북한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으로 준비하던 성도를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골방에서 직접 이 성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셨습니다. 만나서 3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성경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입술의 말씀을 고백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체득하도록 훈련시키셨고 때가 되자 북한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전도한 한 사람을 중국으로 보내면서 훈련시켜달라는 소식을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많은 고초를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고 지금도 그는 북한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0: 하나님께서 북한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땅 백성들을 불러내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십니다.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기도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첫째, 북한에 복음 전할 사명자들이 훈련을 받고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북한은 해방과 함께 공산화되었습니다. 공산 정권은 북한 주민들을 외부 세계와 철저히 단절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복음 들을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께서는 식량난으로 굶주림에 죽어가는 주민들을 대거 탈북하게 하셨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 전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저주처럼 보이는 식량난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축복이고 기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듣고 돌아간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성경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라고 하십니다. 삼엄한 감시 중에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눈을 열어 복음 전할 자를 보게 하시고 전할 때 듣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믿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더 많은 자들이 나와서 복음을 듣는 복을 누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꼭꼭 닫힌 북한의 문이 열려 모든 백성들이 북한을 나와서 복음을 듣고 또 북한 안에서도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자유로이 복음을 전하고 듣는 복을 누리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한 주 되길 축복합니다. 더 자세한 기도 정보와 실제적인 기도 동역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모퉁이돌 선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지금까지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눠주신 기도 제목을 갖고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찬양 들으시며 북한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0: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성도라는 제목의 찬양 장하니님의 음성으로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메이커스 교회 여주현 목사님의 주빌리 칼럼으로 함께합니다.
1: 갈라진 땅에도 복음은 흐르고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주현 목사입니다. 주니어 주빌리 사무총장으로 다음 세대를 통일 세대로 길러내고 있으며 서울에 있는 메이커스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적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 교육성은 각 도의 외국어 학원에 영어 학급을 줄이고 러시아어 학급을 늘리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강도 외국어 학원에서는 오는 10월부터 1학년 영어 학급 일부를 러시아어 학급으로 전환하고 2027년도 신입생부터는 러시아어 전공 학생의 비중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영어를 제2외국어로 가르치겠다는 방침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학교의 외국어 과목 하나가 바뀌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언어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가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와 교류하고 어떤 방향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1991년 소련이 붕괴한 이후 북한에서는 러시아어 교육이 축소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경제, 사회, 문화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통역과 번역을 담당할 러시아어 인력의 수요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중국어와 영어에 대한 중요성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양강도에서는 러시아어보다 여전히 중국어가 취업과 무역에 더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영어를 배우던 자녀가 러시아어 학급으로 옮겨줄 경우 전학시키겠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변화를 살펴보며 복음의 역사를 위해 대응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람들의 언어를 하나로 회개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복음은 모든 언어를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민족과 민족을 이어줍니다. 이것이 세상의 교육과 하나님 나라 교육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교육의 변화를 통하여 북러 관계와 한반도 정세의 흐름을 냉정하게 살펴야 합니다. 북한의 외국어 교육 변화가 앞으로 군사 경제, 인적 교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를 복음적 통일 인재로 길러내야 합니다. 통일 세대에게는 북한을 이해한 지식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동북아를 바라보는 넓은 시야가 필요합니다. 우리 역시 언어의 준비와 다문화 사회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언어 교육은 사회의 엘리트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방을 위한 복음의 역사의 도구로 준비해야 합니다. 영어와 중국어와 러시아어를 배우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북한의 다음 세대, 저들의 학교와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변화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로 수렴되기를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저들이

언어를 통해 새로운 세계로 지평을 열어나가는 일 속에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또한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 역시 다가올 통일을 위해 언어와 문화, 신앙을 함께 준비하며 민족과 열방을 섬길 다음 세대를 오늘에 세워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 일에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메이커스 교회 여주연 목사였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주빌리 칼럼에 이어서 한홍재 목사님의 음성으로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북녘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단의 경계를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김태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레이징 국악 우예입니다. 오직 경쟁과 승자 독식만 있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은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을 보살피시고 붙드십니다. 생명을 풍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모든 사람, 모든 곳에서 미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과 즐거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곡 들려드릴게요. 숙명 글로리아 가야금 앙상블의 연주입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숙명 글로리아 가야금 앙상블의 연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를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 프레이즈 국악은 우리 고유의 가락과 장단으로 만들어진 국악 찬양과 함께 서양음악어법으로 만들어졌더라도 우리 국악기가 참여한 다양한 찬양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청취자님들의 성원과 애청 부탁드리면서 나보름의 해금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들려드립니다.

나보름의 해금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국악선교단 예가회의 찬양 두 곡을 준비했는데요. 예가회는 이화여대 한국음악과 교수를 역임한 문재숙 교수에 의해 창단됐고요. 국내외 문화선교와 한국음악 보급을 위해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입니다. 찬양 듣죠. 하나님 사랑, 그리고 야곱의 축복 두 곡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나이다. 국악선교단 예가회의 6집 앨범 행복한 동행에 있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야곱의 축복 두 곡을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EBC 극동방송의 프레이징 국악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진행자 오예입니다. 이번에는 고우석의 피리 찬양 하늘 가는 밝은 길 그리고 마이에즈의 가야금 찬양 I am seen, O Lord를 보내드립니다.

고우석의 피리연주, 하늘 가는 밝은 길, 그리고 마예지의 가야금 찬양, I am thin, O Lord를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은 찬송가 421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의 가락을 주제로 삼아서 변주곡 형태로 빚은 기타와 가야금의 앙상블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으로 박상은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소금 찬양을 남겨드리고 저는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태희, 구성 및 진행의 오해였고요. 우리의 손이 필요한 곳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겠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중세 시대의 위대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느 날 목욕탕을 찾았습니다. 아퀴나스를 알아보지 못한 목욕탕 관리인이 거칠고 볼품없는 차림새를 한 이 아퀴나스의 모습을 보고 가난하고 무식한 불황자로 오해를 하면서 호통을 치고 빗자루로 밀쳐냈다고 해요. 그때 아퀴나스는 내가 누군데 말이야, 내가 아퀴나스야 이렇게 신분을 내세우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황급히 도망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모습이 겉으로 보기에 초라하다는 이유로 저 사람에게 천대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의 거칠애와 위선적인 신앙을 보시고 똑같이 여기시겠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겉모습이나 타인의 시선에 치중해서 경건한 척 포장하며 살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짜 내면은 어떤지 돌아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 순간에 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거 정말 아퀴나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시와 그림의 내면 가장 치열한 전쟁터, 그리고 워십 찬양 베스트 앨범 가운데 마음의 예배까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신약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요, 자연현상을 보고 기상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서 사육하셨다라는 것을 그 시대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요. 자연 현상까지 알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이러한 모습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잘 대비하고 있다 그렇게 보이지만, 그런 듯 보이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영생을 대비하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라는 것인데, 솔직히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시면서 책망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때 겉모습만 꾸미고 자기 죄를 모르는 것, 이것이 곧 주님을 부인하는 외식이고 위선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소련의 독재자였던 스탈린의 어머니가 독실한 러시아 정교회 신자였다고 합니다. 스탈린의 어머니는 아들이 위대한 성직자가 되기를 바라며 신학교에 보냈지만, 권력을 잡은 스탈린은 무신론 정책을 펼치면서 수많은 종교인을 박해하게 되죠. 나중에 어머니가 노년에 임종을 앞두고 계셨을 때 스탈린이 마지못해서 문병을 가게 됩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보며 슬퍼하면서 이렇게 유언을 남겼는데요. 참 안타깝구나. 차라리 네가 사제가 되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러자 권력에 취해 있었던 스탈린은 어머니의 이 마지막 진심 어린 충고와 신앙적 호소를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굳어있는 것은 아닌지 좀 돌아보면서요,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원웨이 싱어즈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예라모십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원웨이 싱어즈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이하람 워십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 야 너무 멋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밭을 팔아서 그 일부를 가져오게 됩니다. 부부는 마치 자기가 전 재산을 드린 것처럼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미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경외를 받고 싶어 했죠. 하지만 부부의 실상은 마음에 가득한 탐심과 허영을 숨겨두고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외식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부부의 속마음을 꿰뚫어보고,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라고 준엄하게 꾸짖게 되죠. 그 순간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나 화려한 종교적인 포장, 남들에게 보이는 거룩한 겉모습, 여기에 속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면에 숨은 죄와 위선을 회개하지 않고 거칠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거룩하심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무서운 죄악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요.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길 간절히 바라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주리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싱스퍼레이션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주리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싱스퍼레이션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아시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부유했고 사회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였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아쉬울 것이 없는 화려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그들은요, 자신들의 경제적 풍요와 종교적 활동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영적으로 날씨가 아주 맑고 평안하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 우린 괜찮아, 아주 잘 믿고 있고 뭐 잘 살고 있고, 아, 너무 좋아.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내리신 평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요, 자신들의 내면에 가득한 영적 파산과 추악한 죄의 실상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괜찮아, 잘 살고 있어, 겉포장만 번지르르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그들의 외식을 토해내겠다고 경고하셨죠. 세상의 날씨와 경제적 징조는 예리하게 분별하면서도 자기 영혼의 벌거벗은 죄를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깊이 슬프시게 해드리는 영적 위선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위선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춤추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기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호산나 싱어즈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파워워십의 주님의 마음으로 춤추리.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호산나 싱어즈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파워워십의 주님의 마음으로 춤추리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단편소설 두 노인이라는 소설에는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떠나기로 맹세한 두 농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유한 노인인 엘리셰프는 순례길에 오르기 전에 온갖 치장과 기도를 드리면서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지를 동네 사람들에게 과시했는데요. 반면에 가난한 노인인 EP

팀은 출발 직전에 흉년으로 굶주려 죽어가는 이웃 가족을 발견하고 자신의 순례 경비와 먹을 것을 전부 나누어 주느라 결국 출발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 진짜 영적인 성지 순례의 의미를 깨달은 엘리 셰프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이라는 지리적 장소나 화려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고통받는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자기 죄를 애통해 하는 심령임을 결국 깨닫게 되었다고 이 소설에선 이야기하고 있죠. 겉모습만 순례자의 옷을 입고 남들의 이목을 신경 쓰면서 자신의 의를 뽐냈던 엘리 셰프의 이 노인의 모습은 정작 자신의 내면의 죄와 이기심은 돌보지 못하고 외식으로 가득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간절히 바라기는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마치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었던 노인 이핌처럼 그렇게 겸손과 진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옹기장이의 내 마음 다해, 예수 손도단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옹기장이의 내 마음 다해, 예수손 두 단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이 겉모습만 거룩하게 꾸미고 속에 죄를 보지 못한 외식의 진면모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그런 비유였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고 뭐 소득의 11조를 바치는 완벽한 종교인으로 보였죠. 바리새인은 기도를 시작하며 이렇게 토로합니다. 하나님이요, 나

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며 이 옆에 있는 이 불쌍한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화려한 종교적 외양과 도덕적 스펙을 치장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내면에 곰팡이처럼 피어오르는 교만과 위선의 죄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 세리는 이렇게 토로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통곡하며 고백한 세리가 결국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종교적 행위와 타이틀로 반짝반짝인다고 할지라도 내 안의 죄를 직면하지 않고 거칠에만 취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향한 가장 큰 부인이며 가증한 위선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요, 늘 날마다 정직한 삶, 정직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요, 마지막 곡 제이어스의 정직한 예배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옛날 어느 부부에 남편은 청각장애인이고 아내는 시각장애인인 부부가 있었대요. 이 부부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앞을 못 보니까 남편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고요. 남편은 듣지 못했으니까 아내의 잔소리를 들을 수 없었대요. 어느 날 마을에 기적을 행하는 마법사가 방문하게 됩니다. 그 소문을 들은 부부는 마법사를 찾아가서 자신들의 장애를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마법사는 그들 부부의 간곡한 부탁을 들어주어 장애를 고쳐줬어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내는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이렇게 당신이 못생겼을 줄이야. 그러자 남편도 외칩니다. 아니 당신 목소리가 이렇게 끔찍했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구먼. 둘 다 눈살을 찌푸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사실 이 이야기는 만들어낸 이야기죠. 근데 우리에게 뭔가 울림을 줍니다. 부족한 것이 꼭 불행만은 아니고요. 많이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자족하는 삶, 내 삶 그대로 있는 것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마음과 그 영이 밝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 나의 삶 그대로를 진정한 감사로, 찬양으로 풍성하게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대상 16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시와그림의 감사해. 그리고 앞서서 들으신 찬양 사랑나무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앞선 두 찬양 모두 언제나 들어도 마음이 뭉클해지고 참 좋은 찬양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부족하다고 해서 다 불행한 것도 아니고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내 있는 상황 속에서 자족하며 감사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복된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16장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게 다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누가 불렀지, 제목이 뭐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문자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계속해서 감사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C5 월십이에요. 감사함으로.

어려운 일 당할 때 언어인증의 찬송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삶이 감사의 제목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온전히 찬양 올려드리고요. 영광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 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날 향한 그 사랑과 섭리를 볼 수 있는 감사의 마음,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구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에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ABC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다시는 똑같이 행동하지 않는 것이 참된 회개라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힘과 의지로 악착같이 죄를 끊어내야만 하는 무거운 숙제처럼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루터가 이 말을 남긴 진짜 이유는 사람의 종교 행위나 외적인 반성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사랑을 진짜로 맛본 사람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죄가 미워지는 것이죠. 이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죄를 미워하고 거룩한 삶을 꿈꾸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강연희의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조시 몰드 위인의 Time and Time Again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웹앤 맥킨타이어의 살아계신 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셰아 노먼의 'Tis So Sweet'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사라 그롭스의 'He's Always Been Faithful'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한웅재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서현실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엔크리스토 워십의 주가 필요해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심플리 포의 무신실하신 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레인보우 브릿지의 주님은 내 호흡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쿠스틱 찬송가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사랑 이야기에 속죄하신 구세주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꿈꿉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일까요? 이어지는 찬양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인데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님과 함께하는 그 어디나가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과도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인데요.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참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일들만 가득한 듯 하면서도 그 안에서 주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고 또 주님의 동행하심의 기쁨을 누린다면 우리는 오늘도 하늘나라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 천국과도 같은 삶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하셨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의 큰 은혜를 힘입고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그 은혜 가운데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세상에서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을 누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삶이 바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한 것처럼 천국과도 같은 삶일 겁니다. 오늘도 근심 걱정을 버리고 천국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 방송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탈북민 여러분,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더불어서 또 외부의 정보들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또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또 함께 나눌 은혜 사연들,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기도도 같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에서는요 북한 땅을 떠나 대한민국

정착하신 탈북 신앙인들의 간증을 나눠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과 남한의 자세한 월요일 날씨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지요.

북향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기신 사명, 바로 북한 선교, 복음 통일입니다. 수십 년 동안 기도와 물질로 또 다양한 방법으로 이 사역을 섬기게 하신 결과가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4천 명이 넘는 탈북민이신데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한 탈북민 성도의 간증을 만나보실 겁니다. 사선을 넘어 이 한국에 오게 된 계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조금씩 깨닫고 있는 한 형제의 이야기인데요. 통일의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오늘 이 형제의 이야기를 통해서 꼭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북향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지금부터 유 형제님의 이야기 만나보시겠습니다.

2019년에 우리 군의 중부전선 DMZ를 넘어서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지금은 제가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을 가지기 전부터 제 마음속에 와닿았던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도 아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자기가 태어날 나라는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북한에서 그냥 태어났어요. 네, 제가 살았던 그 마을이 DMZ하고 그리 멀지 않습니다. 제가 북한을 알아버렸죠. 그리고 저는 지금부터 살아갈 나라를 선택을 했죠.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북한에서 태어난 것이 어찌 보면 감사하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오늘의 이 대한민국의 이런 생활이 더 저에게 감사함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있었을 거잖아요. 저도 세뇌 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거든요. 어느 순간에 제 생각이 바뀌는 그 터닝포인트가 있었을 거잖아요. 제가 나름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열성분자였어요. 네, 공부도 잘하고 뭔가 노동당 그에서 가르치는 걸 착착 잘 받아들이고 했는데 어느 날 산에 약초랑 이렇게 캐러 갔는데 전단지를 제가 보게 됐어요. 전단지를 보는데 6.25 전쟁은 누가 일으켰나? 그리고 김정일은 과연 신인가?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저는 그에 대해서 의심을 못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멘트 속에 다시 한번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김정일이 과연 신인가? 그가 신이라면, 그렇게 위대하다면 북한을 이 상황으로 만들어놨을까요? 제 주변의 사람들은 다 정말 몸이 약하거든요. 북한에서는 정말 이 사람들이 살이 다 빠져 있어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게 과연 그들이 과연 정말 신에 가까운 뭔가 그런 인물들이라고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안 갈 거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저도 사실 북한에서 태어났으니까 북한에서 어떻게 하나 좀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백두산 답사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백두산 답사를 간다는 거는 그래서 나름 열성분자들을 선발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백두산을 쭉 걸으면서 중국 국경을 처음으로 보게 된 거예요. 삼천리 금수강산 내 나라는 제일 아름답다 이렇게 제가 매일 배웠는데 중국을 보니까 이 북한의 상황이 정말 앙상하게 산에 그냥 나무가 하나도 없고 뼈만 남은 산 같은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게 아니로구나. 저게 중국은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열심히 살았으면 저렇게 만들어놨을까. 또는 뭐 정치랑 얼마나 잘했으면. 사람들이 근데 사람이 그냥 신앙이 없거나 그러다 보면 가장 그 밑에 심리적으로 그걸 질투를 하더라고요. 질투를. 저 중국, 저놈들 이러면서 저랑 같이 갔던 학교 동기들 다 고등학교 친구들인데 저 똥대놈들 뭐 이러면서 비판을 해요. 근데 저는 그게 비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열심히 우리 저렇게 살아서 저렇게 만들면 되지 않냐. 왜 저걸 비판하나. 난 저걸 내가 이 땅을 내가 지금 북한에서 살아가는 이상 나는 북한을 저렇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할 거다. 이렇게 제가 거기서 마음을 먹고 왔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군대에서 쭉 복무를 하는데 뭐 열심히 했어요. 군대에서도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해도 뭐 빛이 안 나더라고요. 똑같이 임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됐을 때는 뭔가 노동당의 그 연줄이 있는 그 친구를 이렇게 칭찬을 하고 안 됐을 때는 모든 화살이 저한테 돌아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다 저는 참을 수가 있어요. 네, 참을 수가 있는데 더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요. 제가 앞으로 군대를 전역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사회 민간인으로 살아갈 때 걱정을 스스로 하게 되는 거죠. 미래를. 근데 제가 일을 해도 일한 만큼 그만한 대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보수를. 그리고 그걸 달라고 하면 사상적으로 이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에 대해서 옳은 말을 하면 감옥에 가야 되고 정치범 수용소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땅을 이걸 바꿔야지 이런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서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나은 모든 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다 잘 살아갈 수 있는 땅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땅은 정치 시스템을 먼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하다가 한국행이라는 걸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저는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군대에서 빨리 빠른 시간에 대한민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랜 시간 없어지면 알잖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갔다가 내가 다시 돌아간다 하고 고민하다가 DMZ로 가야 되겠다는 오랜 고민을 했어요. DMZ 앞에까지 이렇게 왔죠. 와서 제가 그 전에 제가 한국 갔다 오겠다고 형한테 이야기했어요. 난이 땅은 진짜 못 살겠다. 저희 형은 뭔가 본게 크게 없어요. 저는 북한에서 운전병을 하다 보니까 많은 걸 경험을 하고 많은 데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노동당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걸 깨우쳐버린 거죠. 근데 제가 저희 형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네가 뭐라 미쳐가지고 네가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다 멸살되고 네 생각은 달걀로 바위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한테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노예만큼도 안 되는 땅인데 왜 우리가 여기서 복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냐. 발피도라도 한번 난 진짜 대들고 싶다. 달걀이 되더라도 나는 바위를 때리고 싶다. 내가 먼저 달걀이 돼서 바위를 때리면 나와 같은 사람들이 앞으로 두 명, 세 명이 생겨서 깨진 달걀이 바위를 덮어버리고 말 거다. 이렇게 형한테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야기를 했었죠. DMZ 철책 앞에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형하고 헤어져서. 정말 무섭더라고요. DMZ 넘어간다는 게. 앞에 불빛이 쫙 있고, 그리고 철책 있고. 저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저도. 앞으로 그냥 계속 밟히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미래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때 신앙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몰랐고요. 그래서 사람이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어디엔가 신이 있다면 저를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가고 이제 선택한 이 길이 저 뭔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 길이 틀리지 않고 옳은 길이라면 제발 좀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눈물을 진짜 펑펑 흘리면서 십자가를 딱 그었어요. 긋고 그다음에 출발을 했죠. 제가 뭐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고 왔어요. 전 DMZ 넘는데 3시간이 안 걸렸어요. 네, 북한을 딱 떠나서 3시간이 안 걸렸어요. 그래서 철책 앞에까지 가니까 군인들이 총을 들고 뛰어나옵니다. 군인들이 저를 다 발견하고 귀순할 의사가 있는가? 남쪽으로 내려오라. 이렇게 귀순 유도를 해서 제가 철책 앞에까지 갔죠. 가니까 총 들은 군인들이 쭉 뛰어나오더니 저를 이제 쭉 감쌉니다. 감싸는데 또 그렇잖아요. 뭔가 그래도 비장한 각오를 품고 온 놈인데 제가 거기에 뭔가 쭈글탱이처럼 모습을 보이면 이게 가오 빠지잖아요. 그 옷깃이랑 좀 이렇게 좀 바로 하고 그리고 저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진이라든가 찍어서 유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머니에서 선글라스를 쭉 꺼내서 선글라스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장비들 다 이렇게 내려놓게 하고 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치도 망설임 없이 저는 내 집에 네 발로 찾아왔는데 왜 묵습니까?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절차니까 따라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무 대꾸를 못하고 묶여서 안에 들어갔습니다. 왜 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멘트를 딱 꺼내려고 시작을 할때 그런 말 하지 마 하더라고요. 당신은 여기서 살던지 아니면 판문점으로 우리가 보낼 거야. 둘 중에 두길 중에 한 길을 택해. 그러는 거예요. 참 막막했어요. 저는 대한민국에 가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대한민국 여기 와서 제 혼자 살면 제 가족이나 친구들은 어떡해요? 네. 그런 마음에 상당히 고민스러웠어요. 근데 판문점으로 보내겠대요. 여기서 안 살면. 판문점으로 보내겠다는데 제가 거기다 더 뭐라고 해요. 판문점으로 보낼 것 같으면 날 죽여서 넘겨라. 그럴 일은 없다. 하고 하다가 제가 살겠다고 그다음에 네, 사인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뭔가 5년 동안 쌀밥에 고기를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 한국에 와서도 신앙을 뭔가 주변에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너 하나님 믿어봐라 이렇게 권하실 때 아니 내가 주체 세상도 안 믿었던 놈인데 그걸 무슨 하나님을 믿냐고 이랬어요. 사실 그 김일성 그 시스템이 우리 하나님 그 성경을 똑 따다가 거기다 갖다 놓은 거거든요. 내가 그걸 왜 믿냐고 이렇게 대꾸를 했죠. 그리고 쭉그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제가 처음 서울에 왔을 때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때 힘들었거든요. 사람들 만날 수 없고 저는 아는 사람도 없고 정말 무인도에 혼자 떨어진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외롭더라고요. 외롭고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기운이 빠질 때마다 제가 왔던 철책에 갑니다. 철책에 가서 내가 어떤 각오를 가지고 내가 저 철책을 넘어왔지? 이렇게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정말 눈물이 비 오듯 쏟아내립니다. 쏟아져 내리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을 가

다듬고 그리고 다시 와서 공부를 이렇게 합니다. 그때 뭔가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물론 내가 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한국에 왔다고 했지만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거는 이거는 내 용기로 또는 나의 선택으로 온게 아니로구나. 그때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한 그런 계획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그런 성경의 구절이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려고 처음에 성경을 폈을 때 졸리더라고요, 상당히. 지금도 졸려요, 사실. 네, 지금도 제가 성경을 완독을 못했어요. 졸려가지고. 노동당에서 성경에 대해서 엄격히 통제하거든요. 성경 보지 마라. 성경을 아주 그냥 최고의 불언서적으로 이렇게 취급을 해요. 그래서 성경이 엄청 궁금했어요, 제가. 대체 성경이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노동당이 이렇게 무서워할까? 그리고 와서 제가 성경을 펴봤는데 졸리더라고요. 네.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게, 근데 마음에 와닿던 그 구절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대학 공부를 할 때, 이게 준비를 할 때, 저에게 교무부장 선생님이 신앙이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가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신앙에 대해서 그 불신자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면 짜증나요. 이해가 안 되니까. 처음에 싫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분이 삶을 통해서, 아니, 이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을 만하지 않나. 그리고 그분도 있고, 제가 또 아는 형이 있어요. 형이 이번에 박사 과정을 마쳤는데, 여기 한국에서. 그분도 보니까, 아니, 내가 저 형이 믿는 신앙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직도 믿어지진 않거든요. 네. 저는 과학을 배운 사람입니다. 과학. 어제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오늘 일어날 수는 없어요. 어제 사람이 죽었는데 오늘 살아나야 예수님이 그때 살아난 거잖아요. 근데 과학을 배운 사람으로서 이게 논리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근데 제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과정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제 마음속에 부활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교무부장 선생님, 그리고 제가 알았던 형, 그리고 그분들이 어찌 보면 예수님을 닮으려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나. 나도 삶을 살아갈 때 최소한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동역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의 이란 공격이 재개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언제든 추가 공격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미국과 유럽, 아시아 주요국의 국채 금리가 일제히 뛰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도 급락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G20 장관급 회의를 계기로 산업과 과학기술, 금융 분야에서 잇따라 회동하며 양국 공조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우리나라 수출액이 지난해 연간 수출액의 97.7%에 이르면서 사상 첫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국가보위성을 국가정보국으로 개편한 데 이어 산하 정치범 수용소의 지휘관리 체계와 수감자 관리 방식도 재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일부

지역에서 해외 파견 노동자로 선발되기 위해 결혼을 서두르는 청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아시아에서 자녀 한 명에게 고품질 제품을 사주는 이른바 골든키즈 소비가 확산하면서 한국 어린이 건강기능식품의 새로운 수출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 보도합니다. 중앙아시아에서 K-POP과 K-드라마로 한국 문화를 접한 젊은 세대가 한국어를 배우며 한국 유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흐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재개된 이란 공습과 관련해 공격이 너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은 지난달 30일 약 한 달 만에 이란을 공습한 데 이어 이달 1일에도 추가 타격에 나섰고 이란 역시 미군을 상대로 보복 공격을 시도하면서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레이더 시스템과 미사일 시스템, 기뢰 투하 시스템 등을 다시 구축하려 하고 있었다며 이 가운데 기뢰 투하용 로켓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러 이를 제거하기 위해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공격이 매우 강력했다며 미국은 원할 때 언제든 추가 공격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 국민들에게 언제 봉기할 것이냐고 묻기도 했는데 관련 질문에 이란 정권이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면서 이란 국민들이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앞서 개전 당일에도 공격이 끝나면 정부를 접수하라는 취지로 이란 국민들에게 사실상 정권에 맞선 봉기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다시 격화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그 충격이 세계 금융시장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5.2% 오른 배럴당 $90 22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WTI 가격이 종가 기준으로 $90를 넘어선 것은 지난 7월 이후 처음인데요. 브렌트유 역시 4.6% 오른 배럴당 $94 65센트에 마감했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각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늦어지거나 다시 긴축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장기 국채 금리도 일제히 뛰었습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연 4.8%로 1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영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 5.2%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독일 10년물 금리도 2011년 이후 가장 높았고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3%대로 올라섰습니다. 우리나라도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4.4%로 넘었고 코스피는 하루 만에 3.99% 급락했는데요. 일본 니케이 평균 주가도 2.85%, 대만 자치안 지수도 1.67% 각각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열린 G20 장관급 회의를 계기로 미국과 일본이 산업과 과학기술, 금융 분야에서 잇따라 회동하며 양국 공조를 과시했습니다. 마이클 크라시우츠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은 일본 과학기술정책 담당상과 만나 일본을 과학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필수적인 파트너라고 평가했는데요. 일본은 미국이 추진하는 인공지능 프로젝트 제네시스 미션의 첫 국제 파트너로 참여해 AI 분야에 10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4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하워드 러튼이 미 상무장관도 지난해 미일 무역협상을 이끌었던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과 만났는데요. 일본은 앞서 5,55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정했고 석유와 가스 수출 시설, 화력발전소, 소형 모듈 원자료 건설 등 구체적인 사업도 발표한 상태입니다.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와 만나 미일 동맹과 거시경제, 일본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도한 환율 변동성을 피하기 위한 정책 공조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달성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982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8.7%나 증가했는데요. 월간 수출액으로는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이고 수출은 15개월 연속 월별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전체 수출 증가세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6,934억 달러로 지난해 연간 수출액 7,093억 달러의 97.7% 수준에 이미 도달했습니다. 올해 남은 넉 달 동안 약 3,066억 달러를 더 수출하면 연간 1조 달러를 넘어서게 되는데 월 평균으로는 약 766억 5천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최근 월간 수출이 900억 달러를 웃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술적으로는 달성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인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경제 성과를 두고 지난해 취임 당시와 비교하면 상전 벽해라고 평가하면서도 잠재 성장률 3% 복귀와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넘어설 경우 세계 수출 순위에서도 한 단계 올라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국가보위성을 국가정보국으로 개편한 데 이어 산하 정치범 수용소의 지휘와 관리 체계도 재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내 구금시설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9차 당대회 이후 정치범 수용소의 관리와 수용, 경비 체계를 국가정보국 산하로 다시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상급 기관에서 현장 관리 기관까지 이어지는 지휘 보고 체계도 손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문건에서 정치범 관리소라는 표현을 줄이고 수감자를 사상범 수용자 등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으며 각 관리소의 기존 번호와 관리구역 체계도 다시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올해 3월부터 6월 초까지 수감자 전면 재등록 작업과 관리구역 재편을 진행하면서 개인별 전자관리 계정을 만들고 관리번호를 새로 부여하거나 갱신했다는 전언입니다. 소식통은 또 중대사상범이나 체제전복으로 분류된 수감자들을 일반 수용자와 분리해 이른바 체제전복 특별수용구역으로 보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이 특별수용구역이 기존의 완전통제구역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일부 지역에서 해외 파견 노동자로 선발되기 위해 결혼을 서두르는 청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들어 해외로 파견되는 노동자가 적지 않은 데다 추가 파견을 위한 모집도 이어지면서 김책과 회령, 길주 등 일부 지역 청년들 사이에서 해외 파견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북한에서 해외 파견 노동자로 선발되려면 출신 성분과 사상,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거쳐야 하고 한국 영화나 드라마 등 외부 영상물에 보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경우 탈락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에는 결혼 여부도 최종 선발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다른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미혼자는 기혼자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국이 배우자와 자녀를 북한에 남겨둔 기혼자를 우선 선발해 해외에서 이탈하거나 탈북할 가능성을 낮추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 내부에서 청년들이 스스로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워지고 장사 역시 환율 상승과 미천 부족으로 수익을 내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 파견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돈을 모을 수 있는 경제적 돌파구로 인식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던 청년들이 오히려 해외 파견 자격을 얻기 위해 결혼 시기를 앞당기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저출생이 이어지는 아시아에서 자녀 한 명에게 더 많은 돈을 쓰는 이른바 골든키즈 소비가 확산하면서 한국 어린이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이 해외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개막한 아시아 최대 건강기능식품 전시회 비타푸드 아시아 2026에는 80여 개 국에서 650개 이상의 기업과 1만 6천여 명의 업계 관계자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국에서는 코트라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공동 전시관을 운영하고 독립 부스를 설치한 업체들까지 포함하면 국내 참가 기업이 100곳에 가까운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지 바이어들은 한국 제품이 기존 어린이용 건기식과 비교해 맛과 식감, 체형,

포장 방식에서 차별화돼 있다며 경쟁력을 높게 평가했는데요. 대만과 태국, 베트남 등에서는 출생아 수 감소나 중산층 확대 등의 영향으로 자녀 한 명에게 더 좋은 제품을 사주려는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에 따르면 세계 어린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지난해 36억 달러에서 2033년 약 64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인데요. 다만 한국산 제품의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은 해외시장 확대에 부담으로 꼽히고 있어 국내 업체들은 인체 적용 시험과 기능성 자료 등을 통해 제품의 효능과 프리미엄 가치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중앙아시아에서 K-POP과 K-드라마를 보고 자란 젊은 세대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유학과 취업까지 준비하는 흐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는 한국 전통 건축물과 태극 문양 등을 본뜬 서울문 거리를 중심으로 고려인 식당과 K-뷰티 매장, 한국식 디저트 카페가 들어서 현지의 대표적인 문화 상업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타슈켄트 부천대학교 학생들 가운데는 K-POP과 K-드라마를 계기로 한국어를 익힌 뒤 한국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한국 화장품 기업과 한국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알 파라비 국립대에서도 한국학을 전공하며 한국 기업 취업이나 외교관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나오고 있고 일부 학생들은 실제로 한국 대학에서 교환학생이나 복수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키르기즈스탄에서는 K-POP의 영향으로 춤을 배우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현재 K-POP 댄스팀이 50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한류가 단순히 음악과 드라마를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어 학습과 유학, 취업 등 구체적인 진로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달 서울에서 열리는 한 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교류와 협력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9월 7일 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월요일 남한은 중부지방과 전라북도 지역의 하늘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남부지방에는 구름이 많겠고요.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3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1도로 오르겠습니다.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함경남도에는 가끔씩 구름이 많겠습니다. 곳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6도에서 20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8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도 영서는 대체로 하늘이 맑겠습니다. 강원도 영동에서는 구름이 많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서울과 인천 21도, 강릉 20도, 춘천 19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인천 29도, 춘천 28도, 강릉 25도로 전망됩니다. 충청도와 전라북도도 대체로 하늘이 맑겠는데요. 전라남도와 경상도의 하늘엔 구름이 가득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부산 23도, 대구 22도, 광주 21도, 낮 최고기온은 광주 31도, 부산과 대구가 28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대체로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기온 24도로 시작해 낮에는 29도로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전 지역이 맑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신의주 19도, 평양과 개성 18도, 낮 최고기온은 신의주와 개성 28도, 평양 27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함경도의 하늘도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함흥과 청진 15도, 낮 최고기온 함흥 24도, 청진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하늘엔 구름이 많겠고요. 서해 북부는 맑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0: 는 동해 북부가 1에서 2m로 서해 북부가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7일 월요일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의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도 이 새벽 시간, 새벽이라고 할 수 있나요? 한밤중 또는 하루를 조금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은 새벽이겠네요. 자, 이렇게 이 방송을 깨어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셨는데 우리 0772 성도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북 익산에서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항상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오늘은 북녘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께 힘을 전하고 싶어서 문자를 남겨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통일의 그날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녘의 성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렇게 북녘 땅에는 우리 동포들을 잊지 않고 기도하는 또 응원의 마음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이 통일이라는 큰 대업 아래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로 동역하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샵 1069번으로 이런 문자들, 응원의 메시지와 한 줄 기도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꼭 함께해 주시고요. 또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 노동자분들, 또 북한 주민 노동자죠. 또 탈북민 분들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해서 더 알길 원하시거나 또는 외부의 소식이 궁금하고 또 저희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아마 참 어려우시겠지만 가능하시다면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반응과 그 마음 전하는 편지와 엽서 오늘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더욱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0: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1: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중의 첫날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날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그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 일을 오래 미루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이 신속하게 그들의 원한을 갚아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땅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하셨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어떤 상황 중에서도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 응답하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며 믿음과 감사, 기쁨과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승리의 하루 보내시기를 중보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함께 올려드릴까요?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찬양사역자 방길호 씨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아이노스 합창단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곁들여 주어지리라.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길 원합니다. 가장 선한 그 길로 인도해 주실 우리 주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계속해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도노마리아 김동연 씨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할까요?

0: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서울 챔버 싱어즈였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소설 쓴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작가 유명하지요. 일본의 대표적인 여류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여자가 초등학교 교사를 7년간 하다가 폐결핵 척추병에 걸려 13년 동안 병원에서 요양생활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파킨슨 병과 여러 종류 피부진화로 고통을

0: 병을 당했습니다. 말년에 암으로 오랜 시간 고생을 했죠. 평생 동안 질병의 고통이 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런 고통 중에 이러한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그분이 계시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인간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 고난 때문에 진정한 인간이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되기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고 고통 때문에 진정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슬픔의 문제, The Problem of Sorrow.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영국 여왕 엘리자벳 2세 영정의 조문객들이 16시간을 기다렸다가 잠깐 가서 묵념하고 나가네. 16시간. 참 영국 국민들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민족에게 존경을 받았으면은 70년 여왕을 하면서 흐트러지지 않은 영국 국민을 위해서 마음 씀씀했던 그 여왕이 돌아가시니까 16시간을 기다려서 잠깐 들어가서 묵념하고 나오는 영국 시민들. 이 땅에 태어나서 눈물 안 흘려본 사람 없을 거예요. 울고 또 울어도 시원치 않을 때 있었을 겁니다. 통곡도 해봤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죽었을 때, 친한 친구가 갔을 때, 식구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을 때 참 울어봤겠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 여러분과 제가.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향유옥합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안성희 씨의 연주 찬송까지 함께 하셨고요. 계속해서 사랑 이야기에 속죄하신 구세주를, 그리고 박진희 씨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어서 큰 죄에 빠진 나를 찬송까지 올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정착 3개월 차 양강도 갑산에서 온 김현옥입니다.
1: 오늘도 남한정착 3개월 차 우리 양강도에서 온 김현옥 자매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자매님.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남한에 정착하면서 있었던 언어의 차이를 경험했던 얘기들도 해주시고 이 3개월 동안에 해야 되는 무수한 과제들, 헤쳐나가야 되는 그 도전들에 대한 나눔을 주셨어요. 근데 이곳에 오셨을 때 정말 많은 그런 차이를 느끼셨을 텐데 그 가운데 와, 이 부분은 정말 북한이랑 다르다라고 느꼈던, 와, 이건 정말 다르다 라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만 더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0: 제가 삼국에서도 살고 북한에서도 살아보고 이 한국 땅에 도착했는데
1: 네.
0: 이제 완전히 사회가 외국인 겁니다. 예. 한 민족이지만 정말 너무 다른 거예요.
1: 같은 기역, 니은, 디귿을 쓰지만
0: 예, 맞습니다.
1: 네.
0: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완전히 다른 세상이고 이제 모든 것이 생소한 거죠.
1: 아.
0: 예. 그런 그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가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거지만 입는 문제,
1: 네.
0: 예, 입는 문제나 이제 먹는 문제,
1: 네.
0: 예, 이런 데서 이렇게도 먹고 사느나, 예, 그렇게 하고 이 저 북향민들이나 다른데 삼국에 있는 분들이 이제 살지만 딱 오면은 이 나이 차이에서 얼굴에서 확 표현이 나는 겁니다. 이제 주름도 없고,
1: 네. 예.
0: 한 40대다 하지만 한 30대나 20대 돼 보이고, 60대 돼 보이는 60대 분이시지만 한 40대 정도 보이고, 예. 근데 우리, 저희들은 이제 딱 넘어오면 그 딱 표가 나오는 거죠. 예. 그런데서 이제 도전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은 이제 이런 남한에서 우리가 살기 위한 그, 함께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한 것은 정말 전쟁터와 같구나. 예, 이런 느낌을 가졌고. 그런데 저는 이 가운데서도 기본 사람이 가져야 할 것, 가지고 써야 될 것도 많고,
1: 네.
0: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 예, 네. 공동체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그 어느 곳에 있다 하지만 하더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에게 만족함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것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 세상에
1: 하나님 외에는
0: 예,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의 생활을 하면서 제 마음에 있던 스트레스도 함께 다시 풀고 예,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내가 위로도 받고
1: 네.
0: 예,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예. 아주 작은 문제인 것 같거나, 정말 이거는 보잘 것 없는 거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도, 우리가 그 어느 점에서나 다 같이 영적 전쟁이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너무 힘든 거죠. 우리 북향민들로서는 정말 이 같은 민족이라고 하지만, 이 땅에서 함께 사는 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정말 견디기도 힘들고, 내가 배겨내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는.
1: 네. 그래서 항상 성경을 통해 몇 차례나 강하고 담대하라.
0: 예, 맞습니다.
1: 내가 이겼다.
0: 예.
1: 라고 하신 하나님을 언제든 어디서든 어떻게든 붙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북한에 계신 신앙생활을 하시는 주민분들도 분명 그러실 테고
0: 예.
1: 선생님처럼 중국에서도
0: 예.
1: 몰래 이제 성경을 읽고 주님을 예배하는 분들도 분명 그러실 테고 이곳에 와서도 저희에게 주어지는 과제들 같아요. 그래서 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처음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함께 모여서 나아가는 우리가

0: 되기를. 지금 저희가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어서 전파로 이렇게 만나지만 그 마음을 모아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생겨요, 선생님.
1: 아멘.
0: 네. 이 소망 가운데, 이런 전쟁 가운데, 또 영적 전쟁 가운데, 아직 3개월 차밖에 되지 않으셨지만, 이곳에서 처음 흘렸던 눈물이 기억이 나실까요, 선생님?
1: 당연하죠. 저는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이것까지 인도하신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정말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기적을 창조하시고 저희 모자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때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너무도 감격하고 정말 꿈만 같아서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굵은 눈물이 출출 떨어지더라고요.
0: 그렇게 눈물의 예배를 드렸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소개해 주신다면,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했을 때 어떤 분일까요?
1: 나에게 하나님은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정말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짜 저의 돈이 되시고, 예.
0: 네.
1: 저의 희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저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 신음소리에도 응답해 주시고,
0: 아멘.
1: 우리 아픔에 더 아파해 주시고, 우리가 기뻐하면 더 기뻐하시는 그런 정말 신실하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0: 그런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중국에 계실 때 만나셨잖아요.
1: 예.
0: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에 나 자신을 봤을 때 어떤 게 가장 크게 변한 것 같으세요?
1: 저희 몸에 있던 모든 이 육체적 질병들이 정말 다 가셔지다시피 했습니다. 다 치유가 됐고, 가정의 회복과 마음의 평안. 예, 이게 우리가 마음이라는 게 보이지는 않는데, 이 마음의 상처나 이 아픔들이 얼마나 우리 사람을 짓누르고 죽이는지 제가 정말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절실히 깨닫습니다.
0: 회복을 주시고 평안을
1: 예.
0: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1: 예.
0: 감히 사실 사람의 힘으로는 할수 없는
1: 없죠.
0: 거잖아요.
1: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저는 감히 말하고, 정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전그 누구도, 그 어떤 인간도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습니다.
0: 회복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자 친구 되시는 하나님.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저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분이라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꼭그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특별히 북한 땅에서 이 방송을 우연히 주파수를 돌리다 들으시는 분들도 그런, 이렇게 말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라는 물음표를 스스로 가지시고요. 그 물음표를 꼭 계속 붙들고 나아가시면 답을 얻으실 줄을 믿습니다.
1: 아멘.
0: 이 믿음과 함께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또 소망, 소명, 비전이라고 하죠. 어떤 내일을 그리게 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남한 정착 3개월 차 양강도 갑산이 고향인 김현옥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소망을 품으며 오늘도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그런 한 주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복례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내가 물을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강들을 통과할 때 그것들이 너를 뒤덮지 못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걸을 때 내가 태워지지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우리의 구원자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를 존귀하고 아름답게 바라보시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모든 것을 아뢰며 기도로 이 새벽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하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번 한 주 오는 이 모든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손 꼭 붙들고 나아가는 이 새벽녘 은혜로 가득한 이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벌써 뭐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건너오신 지 이사 오신 지 10여 년 차셔서 이제 선선한 가을만 되면은 저희가 뭐 어디 떠나곤 하는데 이미 국내 여행이나 국외 여행이나 많이 다녀오셨을 것 같아요, 대표님.
1: 그렇죠. 외국에도 많이 다녔죠. 외국도 많이 다녔고 한국도 많이 다니지만은 또 더더욱 많이 다니는 곳이 그래도 북한이 바라보이는 북녘 우리 남쪽으로 말하면 북한 휴전선 지역 그 근처에 많이 또 가보곤 해요.
0: 네.
1: 그쪽 보게 되면 전망대들이 많잖아요. 강원도 고성에도 통일 전망대가 있고 여기 또 파주에 오주산 전망대 있고 임진강에도 또 전망대. 하여튼 곳곳이 전망대가 있어요. 북한이 바라보이는 전망대가.
0: 네.
1: 네, 그렇게 이제 또 다니기도 하고 참 이 국내외로 많이 다니죠. 북한은 여행증명서 때문에 또 여권이라는 건 일반인은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0: 네.
1: 해외 나간다거나 북한 국내 안에서도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는데
0: 네.
1: 참 이 대한민국 오니까 너무 헐헐 나는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네.
0: 자유의 몸으로 우리 그 복음의 자유를 누리면서 그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우리 대표님의 여정 가운데

0: 네. 오늘 또 너무 귀한 내돈내산을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바로 함께 만나볼게요. 지난 주말 임진각 곤돌라 관광과 제3단굴 입장료로 2만 천 원이 결제됐습니다. 임진각 곤돌라랑 제3단굴이라고 해주셨어요.
1: 맞습니다.
0: 여기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북녘땅에 보이는 인근 지역이죠.
1: 그렇죠. 임진각이면 북한이 그 개성 있잖아요.
0: 네.
1: 개성 들어가는 도로에 있는 그 위치에 있어요. 뭐 개성공단이라고 옛날 그 전에 그 남북한이 거기서 같이 일했던
0: 맞아요.
1: 공단 있잖아요. 그 가는 도로가 있는 게 이제 임진각이 되거든요.
0: 네.
1: 그 임진각은 또 이제 전쟁이 끝나서 포로교환을 했던 위치기도 해요. 근데 거기 가보면 북한이 많이 보이거든요. 개성까지 보여요. 개성 시가가 보이고 개성 공단했던 것도 보여요. 예, 그렇게 이제 북한 쪽이 보이는 곳이라서 그리고 또 보면 황해도 쭉 그 주변도 다 보이고.
0: 네.
1: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가 북에서 온 우리 친구들끼리 이제 모여서 8월 15일 때면 보통 이제 그때 명절 휴무가 있잖아요.
0: 네.
1: 그때는 차를 끌고 이제 그로 가서 북한 쪽 바라보면서 뭐 어머니 아버지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관광도 하고 그러죠.
0: 네, 네. 진짜 남다르실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저도 고성 지역이랑 강화도 지역이랑 곳곳에 가서 봤는데
1: 네.
0: 거기가 이제 전자망원경도
1: 있잖아요. 있죠.
0: 네. 근데 그걸로 보면은 자전거 타는
1: 다 보여요.
0: 주민이나 네.
1: 일하는 것도 보이고
0: 그쵸?
1: 네, 사는 사람들이 그 집 근처에서 움직이는 거
0: 네.
1: 강아지 다니는 거 다 보이고
0: 저는 그 들판에서 누워 계신 주민분도 본 적 있어요.
1: 글쎄 맞습니다. 군인들도
0: 맞아요,
1: 동원
0: 맞아요.
1: 다니고 하는 일하러 다니고 하는 게
0: 초소 근처 글쎄, 왔다 갔다 하는 군인도
1: 맞아요,
0: 본 적이
1: 보여요.
0: 있는데 참 마음이 더 남다르실 것 같아요 대표님.
1: 그렇죠. 한 번씩 가서 볼 때마다 북한에서 살아왔던 그 옛날들이 다 추억이 다 떠오르죠. 예, 근데 그래도 또 좋은 게 뭐냐면 한쪽으로 마음은 또 이렇게 막 슬프고 또 이렇게 좀 뭐 우울해지더라도
0: 네.
1: 또 그 지역을 우리 대한민국은 또 너무든지 관광지로 잘 꾸려놨잖아요. 그래서 가다 보면 또 거기서 또 친구들끼리 관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곤돌라 같은 경우는 북한은 이 곤돌라를 이제 삭도라고 할 수 있는 건데
0: 네.
1: 삭도 여행이죠. 공중에 이제 줄 매달려 가지고 그게 이 비무장지대 쪽 그쪽으로 지나서 안쪽 뒤갔다 나온단 말이에요.
0: 삭도
1: 왕복으로.
0: 예. 근데 정말 다르네요.
1: 북한은 예, 북한은 삭도라 그래요. 근데 여기는 케이블카 이렇게도 그쵸? 말하는데 곤돌라가 이 케이블카를 가지고 이제 갔다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다 보면 그 밑에 케이블카 밑에 있잖아요.
0: 네.
1: 밑에 내려다보면 이게 유리가 돼 있어요. 완전.
0: 무서워요. 저는. 네,
1: 고강도 유리가 돼 있어요. 그 내려다보면 완전히 아찔하거든요.
0: 네.
1: 근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울쭉했던 마음이 어디서 사라져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막 놀다가 오기도 하고 또 그날 갔을 때 우리가 삼당굴이 그 주변이 가까이 있어요. 한번 가면 삼당굴도 같이 가보곤 해요.
0: 네.
1: 이 삼당굴은 이제 북한 군인들이 북한군에서 예, 한국에 침략하기 위해서 땅으로 이제 그 군대들이 남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굴을 파다가 우리 한국한테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그걸 이제 우리가 적발하고 나서 차단시켜놓고 우리 땅 안에 들어간 그 구간만큼만은 지금 막아놓고 관광지로 지금 잘 꾸려놨어요. 그러다 보면 북한 군인들이 그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습니까? 그 굴을 뚫으라고.
0: 그렇죠.
1: 예, 근데 어처구니 없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굴 뚫는 기술은 비교가 안 되니까 그 굴이 좀 협소해요.
0: 네.
1: 예, 근데 그래도 무장을 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굴을 만든 건데 거기 가보고 나면 한쪽으로 좀 서글프죠. 아직도 이렇게 예, 침략 야망을 가지고
0: 네.
1: 이렇게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거 보면 참 이게 김씨 3대 세습이 얼마나 나쁘고 무서운가 하는 건 예, 정말 또다시 새삼 느끼는 거죠.
0: 참 이런 얘기 가운데 저희가 지금은 장벽이 높이 쌓여져 있는 그 안쪽에서만 볼 수 있는
1: 맞습니다.
0: 이야기들이 있고 터전들이잖아요.
1: 네.
0: 얼른 또 장벽이 무너지면 서로 오가면서 볼 수 있는 지난날의 흔적들 그리고 그때는 또 다른 감정으로 지나갈 수 있겠죠.
1: 그렇죠. 제가 지금 이 자체로 그 전자망원경을 가지고 보게 되면
0: 네.
1: 북한 지역은 참 이제 어둡고 컴컴하고 뭐 삶의 약동이 없어요.
0: 네.
1: 근데 우리 쪽에는 그래도 관광지를 꾸려가지고 그래도 이제 또 먹거리 식당도 있고 그 공원도 꾸려놓고

0: 엄청 이제 잘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흥지처럼 와서 봐요. 이제 그 어린이 공원처럼 만들어가지고 이제 막 타는 이런 놀이기구도 많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좀 남과 북은 차이가 너무도 심하고 우리는 평화를 바라는 그런 방향으로 모든 것이 꾸려져 있는데 북한은 지금도 그 침략 야욕 한마디로 김씨들을 위한 유교전쟁도 북한에 있을 때는 한국군과 미군이 일으킨 전쟁이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와보니까 거짓말이더라고요. 이게 북한에 있을 때도 그런 생각했어요. 아 근데 어떻게 전쟁을 미군하고 한국이 일으켰는데 어떻게 오히려 반대로 북한군이 서울을 먼저 침략에 들어왔을까. 참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생각을 혼자 해봤는데 와보니까 맞더라고요.
1: 심지어는 그 광복절 때 다녀오셨잖아요.
0: 네.
1: 근데 북한에서는 광복절도 그 김씨 일가에
0: 네.
1: 김일성의 항일투쟁을 기념하면서
0: 그렇죠.
1: 만든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0: 맞습니다. 그날을 마치나 김일성이가 해방인 것처럼 만들잖아요.
1: 네.
0: 근데 실제는 미군에 의해서 일본이 항복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나라가 해방된 거란 말이에요.
1: 네.
0: 근데 마치나 지금 그 소련군과 김일성에 의해서 해방된 것이다. 가짜로 다 교육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인터넷을 지금 막는 이유가 그런 진실이 이제 밝혀질까 봐 그런 것도 알게 될까 봐 지금도 가짜 교육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을 딱 막아버리는 거죠.
1: 이렇게 저희가 관광으로서도 열려있는 임진각이나
0: 네.
1: 제3땅굴을 우리 대표님께서 다녀오셨는데
0: 네.
1: 근데 이렇게 깨워져야 할 부분들도 많고
0: 네.
1: 그리고 또 그만큼 통일됐을 때 우리가 같이 서로 다니면서 또 어떻게 보면은 개발될 관광지들도 참 많은 것
0: 그렇죠,
1: 같아요.
0: 그렇죠. 맞습니다.
1: 깨워지고 개발되고
0: 네. 그렇죠. 저도 지금 그거 보면서 북한 땅에도 이제 8.15 되면 북한 많은 주민들이 그 근처에 나와가지고 우리처럼 좀 여러 가지 이제 곤돌라 관광도 좀 하고 여러 가지를 좀 놀이기구에서 놀면서
1: 네.
0: 남쪽 바라보면서 통일을 기원했으면 좋겠는데
1: 맞아요.
0: 전혀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참 그리고 이분도 이제 가보면서도 느낀 게 그래도 많은 사람이 오더라고요. 이 오는 이유가 그 관광하는 그 관광 비용 자체가 또 너무 저렴하잖아요. 사실은
1: 그쵸.
0: 지금 우리가 이제 곤돌라 관광하는 게 그 케이블 타고 갔다 오는 것도 12,00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땅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9,000원밖에 안 돼요. 도합 합치면 그래서 2만 원 꼴 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이거는 어찌 보면 뭐 1시간 정도 일할 수 있는 우리는 항상 그
1: 네.
0: 일하는 걸 시간적으로 좀 비교해 볼 수밖에 없는 게 한두 시간밖에 두 시간도 안 돼요.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그러니까 이거를 놓고 봤을 때는 우리는 어디 가서 놀고 즐기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일하는 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1: 그럼요.
0: 그래서 명절 때 보면 한국분들은 자가용차를 끌고 온 가족이 그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놀러 나가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참 이게 우리는 일하는 가치가 너무도 크구나. 한 사람이 한 달 일하면 그 일한 돈 가지고 누리는 행복이 너무도 크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1: 남과 북의 그런 간극 가운데는 우리가 채우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건 사실 기도와 말씀뿐이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오늘 또 이 내 돈 내 산을 준비해 주시면서도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대표님.
0: 네. 시편 85편의 10절 말씀. 궁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아, 참 이 말씀을 아, 네. 제가 오늘 이번에 갔던 그 임진각을 좀 놓고 봤을 때 보면
1: 네.
0: 참 우리 한반도 같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이 체제로서 갈라져 있다 보니까 한 곳은 풍요와 천국 같은 삶을 누리는 데 비하면
1: 네.
0: 한쪽은 지옥 같으면서도 너무도 이제 어렵고 힘든 삶을 누리는 그걸 이제 목격하면서 참 언젠가는 하나님의 이 복음이 북한도 지금 정말 모든 주민들한테 그대로 전달돼서 북한 주민들도 우리처럼 행복한 삶을 누리는 그때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1: 아멘. 남과 북 사이에 정말 지금은 사람의 힘으로 채울 수 없는 그 간극, 그 거리 그리고 그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의 마음과 사랑과 의와 화평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대표님께서 나눠주신 그 소망처럼 하나 될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오늘의 내 돈 내 산은 이 소망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의 복음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남과 북의 성경으로 한 차례씩 낭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 시간 내게 주실 마음과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것일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이끄시며

나의 심신을 회복시키시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신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당신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상을 펴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에 당신의 선하심과 인의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오늘의 복음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찬양한 곡 함께 하시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요. 찬양 후에는 북에서 온 김권능 목사님의 메시지,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김권능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마치 길을 잃은 양과 같이 고난과 위험과 외로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죄악의 문제입니다. 물론 나쁜 사람들과 나쁜 사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도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나의 죄악이,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을 막고 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그 어떤 사상도 우리 인생, 우리 개인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상, 그러한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해결되는 은혜를 입도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하나님으로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십자가 앞에 내려짐을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 한번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십자가 보혈 앞에 구원함을 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잠시 잠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늘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며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시기에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녘의 동포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고백 가운데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생기시는 분은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죄악 가운데 방황하며 살고 있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서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북녘 땅에 무너진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날을 꿈꾸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0: 9월 7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하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경상도와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고요. 제주도 곳곳에서는 비가 내리는 것도 있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7에서 23도로, 낮 최고기온은 24에서 31도로 전망됩니다. 북한은 평안도와 황해도가 대체로 맑겠는데요. 함경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함경남도 곳곳에서는 가끔씩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5에서 20mm로, 낮 최고기온은 20에서 28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 모두 하늘이 맑겠는데요. 동해북부의 파도는 1에서 최대 2.5m로 일겠고요. 서해북부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서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3.

일제시대 때 백마지기의 논밭을 소유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머슴 출신이었던 그는 억척같이 일을 해서 부를 쌓았고 고리대금으로 돈을 긁어 모으기 시작했지요. 그는 부자가 되는 소원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자기를 업신여기던 사람들이 고리로 돈을 구워가는 것을 보고 만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재산을 거린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빈문서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수도자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는데요. 그가 바로 한국의 성자 이세종입니다. 그가 갑자기 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아들을 낳기 위해서 무당이 말한 대로 산당을 짓다가 우연히 목수가 읽던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첫 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 영안이 열려서 뒤에까지 계속 읽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재물이 하나님의 명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지요. 복음의 명철로 눈을 떠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찬양입니다. 찬송가 401장, 새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자는 더 이상 부를 쫓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 이세종 같은 수도자가 될 수는 없겠지만요. 하나님이 주신 명철로 부자의 지혜를 비웃을 수 있는 대범한 신앙은 충분히 사모할 만하겠습니다. 잠언 2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재물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편리하게 해주기는 하지만요. 그것을 바라보고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내가 가진 재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의 부흥을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가난한 자들의 구제를 위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삶은 백만장자보다 더 빛나고 후세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재물을 자랑하는 지혜를 경멸하고 하늘의 명철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곡의 찬송입니다. 찬송가 430장, 새 찬송가 378장, 내 선한 목자. 찬송가 444장, 새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여러 가지 해석과 주장이 있지만요. 성경은 이자를 고금리로 받는 등 불의하게 모은 돈은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으며 허무하고 불안하다고 훈계합니다. 재물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볼 여유가 없고 그의 눈은 재물만 따라가기 마련이지요. 정의롭게 벌어서 의미 있게 사용되는 돈은 우리 영혼에 만족을 줍니다. 정당하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헌금하고 또 구제하고 섬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 나누죠. 찬송가 447장, 새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늘도 평안한 날 되십시오. 저는 내일 이 시간 오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시는 진주 함께하는 교회

0: 유재 목사님입니다.
1: 어릴 적 저희 가정은 늘 다툼과 싸움, 폭력, 그리고 아버지의 잦은 외도, 그리고 도박, 술, 그리고 심지어 보증까지 서면서 가족들을 정말 많이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교회를 가실 때마다 아버지는 그것이 너무나 싫어서 그때는 더 크게 싸우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셨고 저희는 외할머니 손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방황은 중학교 때부터 이어졌고 소년원도 다녀오고 보호감찰도 4년 동안 받아가면서 정말 청소년기에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이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쓰러져 자고 있는데 저 옆에서 무슨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며 계속 기도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매일 저를 위해서 그 아픈 다리로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새벽에 아마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우재가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우리 우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모도 없고 혼자인데 나까지 없어지면 저 아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재를 꼭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고 세워주세요. 그렇게 할머니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못난 손주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할머니의 기도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여전히 방황은 했고 또 바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점점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지금 천국에 가셨지만 할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제 저는 저와 같은 이 다음 세대들에게, 특별히 방황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전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신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70년, 이제 온 세상이 기쁨의 찬양으로 물듭니다. 197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누적 관객 30여만 명, 누적 출연자 6만여 명, 대한민국 합창음악의 정수를 보여준 극동방송 전국대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대합창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하 지휘자와 영락, 양산중앙, 사송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새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곡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성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 여러분의 많은 기대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ABC.
1: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서울 동안교회 김영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본문에

요셉이 얘기는 잘 알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섭리와 은혜와 비전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빚어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사랑받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고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죄를 거절했음에도 돌아온 것은 고난뿐이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이해되지 않은 인생의 수수께끼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거울처럼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네낸 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라는 그 질문보다도 하나님께서 묻는 질문은 뭐냐면 어떤 태도로 그 상황을 통과해 가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나요? 세상 사람들도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성공과 실패하는 사람을 연구했더니 다른 것 차이가 아니라 불행한 일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또 좋은 일들이 그 사람을 성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로 삶을 사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불행과 행복을 좌우한다고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원칙을 조금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임마누엘의 삶. 임마누엘은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이죠.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향해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3절에 보니까 감옥에 갇힌 요셉을 향해서도 성경이 똑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일이 잘 풀리고 문제가 사라지고 원하는 대로 성공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뜻은 뭔가, 히브리어로 보면 찰나흐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원래 원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나간다, 번성하게 한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한다, 그런 의미를 품고 있는데 여기에 이 단어에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형통이에요. 내 뜻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내 뜻은 좌절될 때도 질 때도 있고 또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야 형통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정리를 하면요, 성경적으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환경의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일 때도 형통했고요,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형통했어요. 그가 종이 대신이 되을 때도 형통했어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환경이 우리에게 어떤 환경으로 바뀌어져도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 우리가 잘 모르니까 고통스럽고 힘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 얘기도 난 듣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 이렇게 묻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내게 왜 그러세요? 하나님, 나에게 뭘, 제가 뭐 제게 억한 심정을 갖고 계세요? 뭐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임마누엘의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질문을 바꿉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자주 종종 쓰는 말입니다만, 부산으로 가야 하는 사람이 강릉으로 가는 길이 넓고 편하고 그리고 빨리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형통한 길은 아닙니다. 비록 돌아가고 좁을지라도, 거친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야 돼.

그 목적지와 연결되어 있다면 그 길이 바로 형통의 길이라고 그래 말씀드렸어요. 형통이라는 게 그런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가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닥을 치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안 계신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이 있다면 임마누엘의 이 신앙이에요. 이게 요셉이 붙들었던 신앙이에요. 요셉이 가졌던 삶의 자세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신다. 내가 노예로 있어도 감옥에서도 종이 대신이 되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을 붙들고 그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래서 낙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현실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 뜻 이루어진다고 좋아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마다 내 뜻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때 세상은 비극적이 되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사람이 저 목사 그냥 확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때 이루어지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못 살아요. 근데 지금 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런 일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나요? 나는 뭐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듣지 않는다. 아니요. 우리 살다 보면 원치 아니하게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서운한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다윗이 시편에서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 저주하는 시를 보면 무서워요. 하나님은 그것 듣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 듣지 않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을 주시는 그 섭리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는 그것이 고통이고 아픔이고 하나님 버리신 것 같고 그렇게 비춰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 붙들고 하나님 뜻을 쫓아가면 하나님은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뭘까요?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 요셉이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때는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믿음 붙드셔야 돼요. 요셉처럼 감옥에 있을 때에도 노예가 됐을 때도 집을 떠났을 때에도 이 믿음 붙드는 것처럼 또 그가 총리 대신 될 때도 이 믿음 없었으면 그는 교만해서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 믿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겸손했고 낙담하지 않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 코람데오의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코람데오. 얘는 라틴어인데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사람이 당사자가 있을 때 얘기하는 거하고 없을 때 얘기하는 거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저는 한번 좀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그런 얘기 했어요. 내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이라면 다른 데서 가서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같은 심정이죠? 예. 네. 사람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달라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사람하고 하나님은 모를 거야. 하나님 안 보실 거야, 못 보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선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는 뭐냐면 분별의 지혜를 주세요. 분별하는 지혜. 이것이 지금 해야 될 것인가? 나중에 해야 될 것인가? 해야 될 것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붙잡아야 될 것인가? 놓아야 될 것인가? 미워해야 될 것인가? 사랑해야 될 것인가? 품어야 될 것인가? 내던져야 될 것인가? 떠나야 될 것인가? 있을 것인가? 이런 분별에 있어서 지혜를 주셔서 그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 섭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다 그랬죠. 이 유혹이 단발성이 아니에요. 성경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 그 설교를 그 책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요셉의 유혹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본능.

그 근거한 유혹이었다. 사람이 본능에 근거한 유혹은 이기기가 참 어려워요. 그 다음에 고향을 떠나고 가족을 떠난 사람에게 하는 유혹이었고 젊은 사람에게 하는 유혹이었다. 이 여인은 요셉의 인생의 삶에 커다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유혹이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유혹을 받아들일 때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이 너무나 많아 보였어요. 참 분별하기 힘들잖아요. 그 다음에 요셉이 가정총무로 승진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라 그랬어요. 그 후에 성경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좀 잘 되고 나면 내가 이쯤은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소유가 늘거나 없거나 위치가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입장이 바뀌거나 할 때 사람은 변화돼요. 달라져요. 어려운 일보다는 좋은 일이 있을 때 죄짓기가 쉽고요. 우리가 실수하기가 쉽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요셉이 그랬어요. 그런데 요셉의 고백은 확고했어요. 39장 9절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기준은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얽혀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눈앞의 이익도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인간의 기준으로 하면 변명할 기회가 생기고요. 내 이익에 저울질을 하기 시작하면 유혹은 합리화되고요. 그 유혹이 유혹이 아니라 나에게 기회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 어려움이에요. 그러나 이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옳은가 하는 그런 코람데오의 질문 앞에 서면 세상의 화려한 유혹은요 한낱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 분별력은요 단순히 이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아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분별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회처럼 보이는 일이 인생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유혹이 될 수 있고요. 반대로 손해처럼 보이는 길이 하나님의 가장 안전한 보호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삼손이라는 사람 잘 알잖아요. 그게 나실인이라는 그런 사명도 주어졌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힘을 주셔서 그의 인생을 부르셨어요. 하나님 뜻을 위해서. 그런데 반복되는 유혹 앞에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다가 결국 두 눈이 뽑히는 비극을 맞이했어요. 반면에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며 되어 있어요. 요셉은 그 자리에 머물러서 논쟁하거나 자신의 의지를 과신하며 버티지 않았어요. 믿음이란 때로는 끝까지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죄의 자리에서 과감히 도망치는 용기입니다. 이 선택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가, 아무도 보지 않아도 나는 이 길을 갈 수 있는가, 이런 코람데오의 질문을 내 삶에 던지면서 내 삶을 결정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별의 지혜를 주시고 그 분별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데 우리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비록 그 결정이 감옥이라는 억울한 결과로 이어져도 그의 의로운 선택을 하나님은 주님의 섭리를 이루는 곳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유혹에서 이겼던 요셉이 흉년도 이겨낼 수 있었고 풍년도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가져야 될 그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요셉의 삶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흔적이 바로 이 성실함이거든요.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휘몰아치는 이토록 가혹한 질문들의 이유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왜 형들이 자신을 버렸는지, 왜 하필 노예가 되어야 했는지, 왜 진실하게 살았는데 억울한 감옥에 갇혀야 되는지, 하나님은 왜 이토록 오래 침묵하시는지 하나도 이해하는 것이 요셉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방황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고요. 그에게 볼 수 있는 단 하나의 자세가 있다면 성실함이었어요. 자신에게 허락된 오늘 하루의 자리에서 그는 최선을 다했어요. 보디발의 가정에서는요, 가정 전체를 신실하게 관리했고 비참한 감옥 안에서도 맡겨진 죄수들을 돌보고 책임을 다했어요. 그의 성실함은 단순한 열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거룩한 예배였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요, 하나님은 이 성실함의 과정 속에서 놀랍고 세밀한 하나님의 학교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경제를 배우게 됐어요. 사람을 다루는 법을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경제에 대한 개념과 행정력을 배우는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감옥에 갔어요. 이 감옥이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이라 그랬잖아요. 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 속에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겠어요. 그럼 요셉이 그들의 낯빛을 살폈다 그랬어요. 얼굴을 살폈다 그랬어요.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삶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삶도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언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간수가 맡겼을 때 그 사람들을 살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억울한 거 얘기하잖아요. 거기는 국방부 장관도 있고 경제기획원 장관도 있고 교육부 장관도 있고, 억울한 거 얘기하면서 뭐 할까요? 나라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식을, 지혜를 그들로부터 배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꿈 맡은, 저 꿈을 해결해 준 술 맡은 관원장이 그 나가서 반드시 석방시켜 주겠다 해놓고도 2년이나 약속을 잊어버렸잖아요. 그 2년의 기간이 뭐냐면 요셉이 30살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는 30이 되기 전에는 관리로 등용되지 못한다는 그런 어떤 뭔가 법칙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기다린 건 뭐냐면, 노예에다가 죄수가 국무총리가 돼, 아무리 왕이 그러지만, 그러나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는 누가 했을까요? 아마 보디발도 했을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겪어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분, 경호대장 정도 하면 사람 보는 눈이 보통 아닙니다. 의심의 눈으로 이렇게 보고 딱 살핍니다. 근데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노예지만, 죄수지만, 외국인이지만 이 흉년과 풍년을 충분히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성실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마 그렇게 청구했을 거라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간수장도 아마 추천했을 거예요. 요셉을 만난 사람마다 다 축복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린 거예요. 요셉은 하나도 몰랐어요.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그가 왜 형들에게 팔렸는지, 왜 애굽에 왔는지, 그 문화와 언어를 익힌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거기에서 왜 가정 종무가 됐는지, 거기 있다가 왜 유혹을 받았는지, 유혹을 거절했는데 왜 감옥에 갔는지, 감옥에서 왜 간수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일을 맡아서 해야 되는 그 간수장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그 일을 해야 되는지, 왜 술 맡은 간원장은 해결해 줬는데 그 사람이 침묵하고 있었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유를 몰랐어요. 그에게서 동일한 것이면 성실함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것. 이거는요, 예배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성실함은 나오지 않아요. 포기하고 싶죠. 그만두고 싶죠. 낙심이 되죠. 여러분이 혹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이 상황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 이건 바로 예배자의 자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본 것은 한 조각만 봤어요. 지금 마음 어려운 거, 힘든 거.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이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 했다 그랬죠. 이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에 가서 할 때, 우리는 점으로만 본다고. 그러나 지나온 세월을 보면 이 점이 연결돼서 선으로 보게 된다고. 중요하죠. 우리는 오늘 내 앞에 일어난 일 그거밖에 못 봐요. 이 일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왜 일어난지 몰라요. 그 한 조각밖에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체의 조각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과거도 아시고요,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이 삶의 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학교에 우리를 오늘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면이 겸손해지고 단단해지고, 그리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훈련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50장 20절 보면 형들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0: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되었어요. 요셉의 인생 속에는 물음표가 많았어요. 그 물음표가 바로 인생을 살고 뒤를 돌아보면서 느낌표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도 요셉처럼 어떤 인생의 구덩이나 억울한 감옥처럼 느껴지는 곳에 여러분 처해 있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 모양일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쓸수록 내 삶은 왜 더 버거워질까? 그런 한숨이 나오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 아니라는 것,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도, 계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모두 꿰뚫고 보고 계시고, 우리는 점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선을 보고 계시고, 우리는 퍼즐의 한 조각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가지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실패했구나, 그것이 아니라, 아니요, 하나님의 그림이 아직 다 그려지지 않았다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코람디오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을 하셔서 유혹의 자리를 떠나시고,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일상의 조각들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의 한숨과 눈물을 돌리시고 우리 인생이 마지막 돌아볼 때에 다윗처럼 줄로 지어준 구약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나를 이길 수는 있어도 기도는 이기지 못하는구나, 그런 어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저도 겪을 것 다 겪어봤어요. 여러분이 겪는 것 다 겪어봤어요. 더 험한 밑바닥까지 내려가 봤어요. 스스로 내 삶을 포기도 해봤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오시고 은혜로 지켜오셔서 주신 말씀, 형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그 고백이 요셉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아멘. 라디오 강단. 지금까지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에 위치한 서울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62-0727번 동안교회로 연락주시거나 부산전화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강단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훈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공익광고 협의회.

0: 다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믿음에 기초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지요.

우리의 모든 것은 생명까지 주님 것이고 우린 이 세상에서 잠시 주님의 은혜로 선물을 누리는 것뿐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신뢰하고 매사에 만족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 생활에 큰 유익을 주고 경건의 유익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번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소망교회 찬양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울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

적당히 여기며 겸손하며.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소통으로 관계하라.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지휘자인 레오폴드 스토코프스키가 한 공연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트럼펫 연주자를 관중석에 앉혔다가 하이라이트 때 객석에서 연주하며 무대 위로 올라오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이벤트는 공연의 가장 클라이맥스에 선보일 예정이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고 어느덧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스토코프스키는 이벤트에 앞서 더욱 열정적으로 연주를 지휘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부분에서 트럼펫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트럼펫 연주자가 실수를 한 줄 알고 스토코프스키는 능숙하게 다시 한번 연주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연주에도 트럼펫 연주는 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객석이 술렁거렸습니다. 고개를 돌려 관객석을 확인한 스토코프스키는 깜짝 놀랐습니다. 경비원들이 트럼펫 연주자를 무대에 난입하려는 관객으로 착각해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구성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원활한 소통으로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지체가 될 때 세상 가운데 교회가 다시 우뚝 설 것입니다.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VIP이듯 지금 내 곁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주님이 보내주신 최고의 동역자임을 기억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소통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믿음의 형제자매가 주님이 보내주신 최고의 동역자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원활한 소통으로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깁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서울 챔버 싱어즈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희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거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엘토 방현희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오늘 이 시간은 세한교회 전희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다니엘은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과연 어떠한 현실에 놓여 있을까요? 그리고 그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 그리고 다니엘이 살아갔던 그 믿음의 은혜의 역사를 함께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디에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디 사세요? 각자 사는 데가 있죠? 아이고 목사님, 저는 교회 근처 여기에 살아요. 이 동에 살아요. 저기에 살아요. 그래요. 우리 사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어디에 살고 있는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주소 그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디에 살고 있느냐라는 말은 어떠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디에 살았던 사람일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의 분위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다니엘 1장 1절 말씀을 우리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 쌌더니. 아멘. 이 유다왕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어디에 살았느냐? 바로 이 유다라는 나라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바벨론 지역의 왕인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이 유다 나라, 수도가 예루살렘인데요,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온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약 605년의 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당시에 유다의 예루살렘에 살다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간 겁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다니엘 1장 2절 말씀 보니까요, 이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 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다니엘 1장 2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죠? 유다왕 여호야김 왕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그 나라를요 전쟁을 싸워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전 성전이죠. 성전에서요 중요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그 도구들 그것을요 다 가져갔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그게 다 금입니다. 금. 막 그거 다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요 자기 신전에다 갖다 두고요. 그리고요 수많은 젊은이들을요 포로로 끌고 가고 다 잡아가 버렸어요. 왜? 전쟁에 졌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이긴 것 같아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겨서 유다 나라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에 있는 그 귀중한 것들을 다 뺏겼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오늘 다니엘 1장 2절을 자세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단어는 조금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1장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바벨론이 강해서 이겨서 유다의 것들을 빼앗아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주께서. 어떻게 해요? 넘겨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나라가 망하고 일어나는 일,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한 나라를요 다른 나라에 넘겨주시기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열강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세상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이루시는 역사들이 있다라는 거죠. 다니엘은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이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바벨론 나라 땅 안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 나라를 남한국 유다뿐만이 아니라 그 큰 나라 바벨론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한국 유다가 망한 것은 하나님의 실패와 무능 아닙니다. 바벨론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의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다니엘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시각이 필요해요. 세상에 여러 많은 힘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고 나의 직장과 가정과 내 삶의 처소에서 그들이 온통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살았던 그 바벨론, 이 바벨론은요 도시이기도 하고 그 제국 전체의 이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바벨론을요 도시라고도 부르고 나라라고도 부른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살았던 바벨론은 과연 어떤 도시였을까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바벨론에 대해서 저는 한 다섯 가지, 네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바벨론은 어디냐? 바로 힘이라는 거예요, 힘. 강력한 제국의 수도가 바벨론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이 바벨론 제국의 가장 강력한 왕이었어요. 역사적으로 바벨론은 오래전에도 있던 나라였거든요. 근데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벨론은 신바벨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바벨론 나라의 가장 왕성했던 때가 느부갓네살 왕이었고요.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고대 세계에 엄청나게 큰 대제국을 이룬 나라가 바벨론이었고 그 핵심이 바로 그 수도가 또한 바벨론이었다는 거죠. 이 바벨론은요, 화려한 문명의 도시였어요. 화려했어요. 이스탄문이라는 이 바벨론 성의 문이 있는데요, 거기에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그 문을 차지했고요, 만들어놨고요. 바벨론의 가장 유명한 건 뭐냐? 성입니다, 성. 바벨론 성. 이 바벨론이 성을 얼마나 두껍게 쌓았는지요, 역사의 기록에 보니까 바벨론 성벽에 이 전차들 있죠? 전차 두 대가 다닐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성은요, 무너뜨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무너지지가. 그러한 매우 강력하고도 화려한 도시였어요. 근데 바벨론은 이 주신이 누구냐?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말뚝이라고도 하는데요. 마르둑이라는 그 신을 섬겼고요. 온갖 그러한 여러 우상을 다신교적이고 종교적인 도시가 바로 이 바벨론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바벨론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이 바벨론은요, 어떠한 정책을 했냐면 인재들을 좀 등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배한 나라의 인재들을 불러다가 양육을 하고 교육을 시켜서 그들을 개조해가지고요, 바벨론에 충성하는 사람들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벨론은 고대 세계에 가장 패권을 쥔 이러한 강하고도 화려하고 종교적이며 바벨론의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화시켜서 만드는 그러한 나라이자 도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가치들이 통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가 더 때로는 강해 보여요. 신앙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손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놀라운 사실이 이러한 바벨론이라는 상황에 다니엘을 그냥 거기에 노출시킵니다. 다니엘이 거기 노출시키는 거예요. 다니엘이 아이고 이런 바벨론에서는 못 살겠네, 그래서 어디 사막에 들어가서 혼자 살았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은 이러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그리고 강력한 힘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그러한 세상 바벨론 한가운데 놓여서 거기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땅의 바벨론의 다니엘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바벨론을 떠나서 사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이라는 것은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에 필요한 믿음이자 능력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바벨론하고 너무나 비슷한 것 같아요. 바벨론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살지만 그래도 우리 가운데 믿음을 갖고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이 바벨론이 그러면 무엇을 요구했냐는 거죠. 힘 있는 나라죠. 화려해요. 그리고 또 바벨론은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종교적인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바벨론은 새로운 기회를 주기도 해요. 거기서 잘만 성공하면 아니 살아가는 데 지장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이요, 요구하는 게 있더라는 거죠. 바벨론이요, 믿으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바벨론이 생각하는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큰 성, 그리고 사람들에게 화려한 것만을 주지 않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것은요, 하나의 가치 체계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알수 있는 것이요, 다니엘 1장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를 보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자, 다니엘 1장 3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좀 살펴보면 바벨론에 잡혀간 다니엘에게 바벨론이 무엇을 했는지를 하나씩 좀 살펴봅시다. 다니엘 1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자, 왕족과 귀족들을 잡아간 건데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신분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왕족, 귀족이에요. 이들을 사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자, 이스라엘에서 소년들을 데려다가 왕궁에 설 만한, 누구를 쓰겠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실의 인재로 등용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 있어요. 포로로 잡혀갔다고 그래서요, 강제 노동하고요, 뭐 수용소에 갇혀 있고, 그게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 페르시아 사람들의, 바벨론 사람들의 학문, 언어, 그걸 가르치겠다라는 거죠. 5절 봅시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자, 양성 과정이 몇 년이에요? 3년짜리 교육이에요, 3년짜리. 그런데 뭘 먹고 하는 거예요? 왕의 음식을 먹어요. 왕처럼 먹으면서 교육받는다는 거죠.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왕의 신하로서 활동하게 된다는 거죠. 7절 봅시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들에게 이름까지 바꿨어요. 이름까지. 그들의 언어를 배웁니다. 그들의 학문을 배웁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바벨론이 이들에게 하는 하나의 주제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너를 여기에서 새롭게 정의하겠다는 거예요. 예전의 방식 다 잊어버리고 네가 살아왔던 모든 것다 잊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시키는 대로 우리의 방식을 따라 우리가 요구하는 것대로 하면 너는 이 나라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살수 있을 것이다. 너가 어떠한 세상에서 왔든지 그것을 묻지 않겠다라는 거죠. 새로운 언어, 새로운 이름, 새로운 교육.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미 망하고버리고 국운이 기울어버린 이스라엘에서는 맛볼 수 없는 기회이기도 할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이요, 이러한 것들을 제공하면서 이러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면서 이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요, 신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화. 바벨론이 요구하는 신화가 있어요. 성공 신화가 있어요. 이것을 하면 너희들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가치 신념 체계를 그 교육 속에서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자, 바벨론의 그럼 성공 신화는 무엇일까요? 제가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그거예요. 바벨론이 이러면서 이들에게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 힘을 가진 사람이 옳다. 바벨론은 역사적으로 그들의 힘을 가지고 온 세상을 정복하고 점령했습니다. 그래요. 강한 자가 이기는 삶이라는 것을 바벨론은 보여주고 있어요. 더 강해지기 위해서 젊은이들을 데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 성공한 사람이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해서 이들에게 성공의 가도를 달리게 합니다. 성공해야 인정하겠다라는 그러한 사고가 바벨론에 있는 것이죠. 더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 수 있다. 또한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교만하여서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은요 단지 느부갓네살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벨론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는 것을 그들은 은연중에 그 교육 속에 바벨론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의 신화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이 따르는, 많은 사람이 가는 길. 다 그렇게 하니까 괜찮지 않겠는가? 이러한 것들이 고대 제국 바벨론, 그 나라를 지탱하고 있던 성공의 신화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의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 시대에 너무나 와 닿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이런 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 이런 것들이 걸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의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벨론이 힘이 있어서 우리를 억압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새로운 언어, 새로운 이름, 새로운 방식을 알려주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바벨론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라는 거죠. 성경은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 보니까요, 사도 베드로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요, 남긴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바벨론은 이미 없어진 나라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살았던 나라는, 그 시대는 무슨 나라가 세상을 제패하고 있었던 나라죠? 로마예요, 로마.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벨론은 어떻게 보면 로마에 대한 상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로마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바벨론이 하나의 도시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의 상징이 되어버린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바벨론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은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거기에 등장한 바벨론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17장 5절입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요한계시록 18장 2절은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바벨론은 세상에 대한 가장 중요한 상징이라는 거죠. 최종적으로 멸망을 당할 세상을 성경을 바벨론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은 단순히 사라진 고대 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힘과 성공과 욕망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동화시키려는 세상의 가치 체계와 권세,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은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언어를 배웠어요. 바벨론의 학문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왕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정체성이 자신의 삶을 결정하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고 그 바벨론의 시대를 통과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요, 바벨론을 닮아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요, 추구하는 가치가 바벨론적인 가치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어떻게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고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가장 궁금한 이야기 아닐까요? 바벨론과 같은 세상, 이 바벨론의 성공 신화를 사람들에게 일러주면서 그렇게 살기를 종용하고 있는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갖고 살 수 있을까요? 다니엘 11장 32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이 다니엘 11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요, 다니엘 이후에 앞으로 일어날 제국들이 어떤 제국인가를 미리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요, 그 앞으로 나타날 제국들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무엇인지를 11장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32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도록 유혹하고요, 그리고요, 압박하는 시대를 전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속임수에 넘어가요. 그리고요, 언약을 배반합니다. 타락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속이고 언약을 배반하고 타락하는 시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 성경 말씀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그들은 그러한 시대 분위기 속에서도 강하여 용맹을 떨칠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시대가 힘들고 어렵고 타락하는 속임의 시대 속에서도 강하여서 용맹을 떨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 좋으신 분이래요, 하나님 예배드린대요, 그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우리에게 새벽 사경회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바로 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에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벽을 깨우는 새벽 사경회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먼 이웃의 하나님, 대충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다니엘이 여러분 뭔가 심지가 강하고 다니엘이 능력이 있어서 바벨론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믿음으로 바벨론에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알고 붙들고 교제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힘으로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오늘 성경 본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강할 수 있는 힘, 용맹, 용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행동이 먼저가 아니에요. 용기가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아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발은 땅에 딛고 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비록 땅에 두 발을 딛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지요. 하지만 거기에만 속하지 말고 눈을 들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센터 지금까지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에 위치한 세한교회 전희철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전화 051-557-5291번 세한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 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지구촌 소망교회 이준희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때를 허락하시고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키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를 붙들어 주시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경제와 민생이 회복되게 하시며 위정자들에게 국민을 섬기는 지혜와 정직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네팔을 긍휼히 여기사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무너진 삶의 터전이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다시 깨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다음 세대가 믿음과 소망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주 특별한 아침, 오늘의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 8절 말씀. 오늘
1: 아주 특별한 아침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 PD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특별한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 다시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최근에 한 선교사님의 고백을 듣고 마음에 참 와닿은 표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표현이었어요. 신앙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고백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요. 곱씹어보면서 참 맞는 말이다. 나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삶이 아무리 흔들려도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삶의 자리를 여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힘차게 나아가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우리 함께 올려드리면서 오늘 아주 특별한 아침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매주 월요일 아트가에서는 아주 특별한 찬양 예배 준비하고 있죠. 이 시간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함께 올려보면 어떨까요?

네, 위클레시아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나의 시선을 메들리 찬양 함께 나누면서 출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특별한 아침 하나님의 복음제기 겸디 김겸 PD입니다. 예기치 못한 고난이 찾아올 때, 예상하지 못한 질병이나 상실이 찾아올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는 질문이 내 속 안에서 떠오를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전히 선하시고 가장 선한 길을 내게 부어주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고 모든 것이 풀어지는 경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금 이 고백을 믿음으로 붙잡으며 힘차게 출발하면 좋겠어요.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내가 처한 이 환경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선한 환경이다. 그리고 가장 선한 길이다. 지금 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훗날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모든 것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월요일 우리가 함께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 이면에는요, 우리를 향하신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인정하는 고백이고요, 그 사랑을 믿음으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네, 이 마음으로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믿음의 고백 함께 올려드리길 원하시는 분들은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아멘 아멘이라고 보내주세요. 아멘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한 줄 결단 기도문, 그리고 잠시 후에 함께할 오늘의 아주 특별한 찬양 예배 주보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아멘 아멘이라고 보내시면서 이 아침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제 주일 예배 드리시면서 받으신 결단의 마음들, 그리고 저는 이 한 주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들도 함께 보내주셔도 좋겠어요.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열어두고 있고, 또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로그인하시면 실시간 메시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시면서 풍성한 은혜 함께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릴게요. 주나목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70년, 이제 온 세상이 기쁨의 찬양으로 물듭니다. 197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누적 관객 30여만 명, 누적 출연자 6만여 명, 대한민국 합창음악의 정수를 보여준 극동방송 전국대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대합창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하 지휘자와 영락, 양산중앙, 사송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새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곡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장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성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 합창제 지금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의 문자로 합창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미리 보는 감동 영상과 입장권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 찬양으로 하나 되는 대축제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교통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아침 7시 22분 58초 지나가고 있어요. 네, 오늘 1527번님, 3188번님, 아멘으로 화답하고 계시고요. 7027번님께서는 뇌수막쪽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는 선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함께 올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7027번님을 위해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손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네, 앞서서 우리 아트가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제일 먼저 알려드리는 소식 올려드렸어요. 바로 극동방 성창사 70주년 기념 전국 성가 대합창제 소식입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 홀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지금 바로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합창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와 함께 특별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티켓은 여러분들께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링크에 들어가셔서 접속하셔서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사항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지방에서 열리는 전국 성가대 합창제입니다. 35회째를 맞고 있고요. 그동안 수많은 연주가들이 거쳐가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올려드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각 교회에 성가대를 섬기시는 분들, 특별히 이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합창으로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특별히 그 성가대를 섬기시는 분들의 그 마음이 합해진다면 더없이 황홀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 아트가를 듣고 계신 분들이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특권은요, 바로 이러한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된다라는 소식인데요. 부산 콘서트홀은 좌석이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더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제한된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이 컷을 들으신 분들은 합창이라고 보내시면서 제일 먼저 신청하시고 좌석을 확보하셨으면 좋겠어요. 좌석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합창이라고 보내시고 성가대 합창제가 과연 뭐지? 하시는 분들 특별 영상 보시면서 그 은혜 먼저 맛보시고요. 이어서 바로 티켓을 신청하시면서 10월 15일 그날을 우리가 함께 기도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합창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하세요. 저희는 계속해서 Holy is He 합창 찬양 함께 나누고 오늘의 찬양 예배로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자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주 특별한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아침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주 특별한 찬양 예배.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하루의 시작을 예배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주 특별한 찬양 예배.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길 원하시는 분들, 특별히 오늘 주님은 가장 선하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함께 올려드리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아멘, 아멘이라고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또 특별한 오늘의 찬양 예배 주보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디보션 미니스트리의 찬양과 전 모건대 이사장이신 정양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과 말씀을 통해 어떤 은혜가 부어질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거하신 그 자리에서 예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아멘, 아멘이라고 보내주시고요. 특별히 좀 전에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국 성가대 합창제에 신청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합창이라고 보내시면서 이 시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0: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케 합니다.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2: 아멘.
0: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2: 아멘.
0: 우리의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죄를

예배를 위해 같이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데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정향희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지금 이 시간 극동방송을 듣는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와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그리고 예배를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0: 이 시간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아멘 아멘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마음의 고백 올리시며 이 시간 예배 동참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되어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멘. 정양희 목사님께서 어느 부자의 잘못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이제 가득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양희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유명한 비유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비싼 명품 옷을 입고서 매일 성대한 호화판 잔치를 벌렸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잔치 한번 벌리면 거덜이 납니다. 우리나라 경우엔 잔치 손님들이 부조를 들고 와서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잔치를 벌린 후에 몇 개월씩 쪼들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즐겼다고 하니 보통 큰 부자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잣집 대문 앞에는 부자와 대조적으로 거지가 항상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더럽고 꼬주지한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고 피부병과 염증으로 몸은 헌데 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들이 와서 헌데에서 흐르는 고름을 핥고 있다고 했습니다. 거지가 부잣집 대문 앞에서 살았던 이유는 부잣집에서 잔치 치르고 먹다 남은 음식이라도 얻어먹으려고 거기서 살았었는데 이 부자는 그 불쌍한 거지에게 음식 한번 제대로 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거지가 죽었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놀랍게도 살아있는 동안 부자는 그렇게 호화롭고 풍요롭게 살았고 거지는 버림받고 개고생하면서 살았으나 죽은 후에는 역전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고 유명했던 부자는 성경에 이름도 나오지 않는데 거지는 나사로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교인들은 부자 이름이 나사로인 줄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자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부러움을 받고 있었고 거지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부자는 형편없는 인간이었고 거지는 귀한 존재였습니다.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천사들에게 떠 받들려서 천국에 들어갔지만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들어갔습니다. 불쪽에 떨어져 고통을 받았던 것입니다. 거지가 천국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게 별로 없어서인 것 같습니다. 물론 거지도 인간인지라 마음속으로는 나쁜 생각도 했고 미움과 시기심 같은 어두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행한 죄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을 힘도 능력도 기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거지는 돈도 없었고 힘도 없었습니다. 인간관계도 없었고 가진 것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에너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쫄딱 망해서 민폐를 끼치기 시작하면 친구도 가족조차도 다 떠나고 외로운 노숙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 거지는 비록 인생의 실패자였지만은 유대인 가정에서

와서 하나님을 믿었고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 거지는 먹고 살기 위하여 거지가 되었지만은 남 돈 떼먹지도 훔치지도 않았을 겁니다. 거짓말하지도 않았고 살기 위해서 조폭 세계에 발을 들여놓지도 않았습니다. 이 거지는 비록 밥을 얻어먹는 처지가 되었지만 파렴치한 죄는 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자는 사실 잘못이 없어 보입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렸다고는 하지만 자기 돈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데 남들이 뭐라고 할 일이 아닙니다. 그는 부자가 되기 위하여 엄청난 비리를 저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는 한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 부자는 잔치하느라고 돈을 허비한 잘못은 있습니다. 그래도 엄밀히 말하면 죄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부자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부잣집의 대문간에서 거지가 굶어 죽은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큰 죄였습니다. 자기는 돈이 넘쳐나서 매일 잔치를 벌리면서도 거지가 자기 집 대문 앞에서 굶주려 죽어간 것도 잘 모를 정도로 이웃의 불행에 철저히 무관심했던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중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 이 부자는 아주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이 부자는 사랑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냉장고에 음식이 남아돌아서 썩어가는데 헐벗게 굶주린 사람을 도와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은 이 부자와 비슷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들었던 말씀을 묵상하며 한 주간의 삶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랑을 베푸는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또 사람 앞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쓸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모든 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0: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아침, 오늘 아주 특별한 찬양 예배로 함께했습니다. 디보션 미니스트리와 정향희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면서 어땠는지 짧게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디보션 미니스트리부터 나눠주실까요?
1: 목사님께서 부자 비유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또 요즘 이제 열심히 돈을 벌려고 이제 청년으로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만 잘 살려고 했었구나라는 게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기도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나누고 베풀겠습니다 했는데, 돈이 생기니까 나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자꾸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 사랑의 마음이 오히려 돈이 생기니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회개해라고 주신 말씀이구나 하는 마음을 느끼는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0: 아멘. 네, 오늘 또 목사님을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2: 김기현 PD님 통해서 항상 은혜를 받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그 선교사가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끝까지 붙잡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그런 말씀에 은혜가 됐습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 하나님이신가? 왜 이렇게 악을 두고만 보시는가?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마음을 잡았습니다.
0: 아멘.
2: 그리고 디보션 미니스트리 찬양 역시 늘 은혜 받는데, 항상 저 아침에 아침이슬 같은 그런 영적인 참 새로움을 얻게 돼서 참 고맙습니다.
0: 아멘. 네, 오늘 디보션 미니스트리와 정량희 목사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는 이 라디오 전파를 통해 우리가 거한 자리에서 찬양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었는데요. 저 역시도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묵상하고 있었나 다시금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웃 사랑,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안에서 실천해야겠다 결단했는데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그 결단의 마음 함께 표현해 주시면서 이 아침 그 은혜 충만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이 시간 여러분들의 결단의 마음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저희가 수영틀 카페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국 성가대 합창제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부산 콘서트홀에서 열리게 됩니다. 70년 이래 처음으로 이 부산 땅 그리고 지방에서 열리게 되는 성가대 합창제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우리 성가대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소식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합창이라고 보내시면은 관련된 링크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가장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아침이 될 줄 믿음으로 이 아침도 힘차게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외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3: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0: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믿음으로 여는 2학기 다시 뛰는 우리 교실 설렘 반 기대 반으로 시작되는 2학기 긴 방학을 보내고 다시 모인 교실에는 반가운 안부와 함께 새로운 다짐들이 피어납니다. 성숙해진 시간만큼 서로를 향한 믿음의 깊이도 더해져야 할 때입니다.
1: 얘들아, 다시 만난 교실이 참 반갑구나. 2학기에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성장해 가자. 너희가 서로를 믿어줄 때 우리 교실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보금자리가 될 거란다.
0: 서로를 향한 따뜻한 신뢰가 만드는 행복한 변화. 2학기에도 응원과 배려가 넘치는 우리의 교실을 만들어갑니다.
2: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의 시간은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방송화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 GMF라 불리는 한국 해외 선교회에서 함께 걷는 선교의 여정이라는 제목의 새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은 여러 다양한 분야의 선교 전문가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오늘날 선교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현지인 중심의 선교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교회가 이 주제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지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고 공동 저자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누가 이 모임을 주도하는가 하는 그 가인의 죄성이

드러나기 마련인데요. 안타깝게도 지난 세기 선교 현장에서조차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책은 지난 세기 대부분 수여자 입장에 있던 선교사들이 모든 것을 주도하던 시대를 반성하고 성찰하며 이제는 그 주도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세기

되지 않고 프로젝트나 성과가 중심이 되었던 선교를 반성하고 새롭게 성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선교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교계에서 선교라는 말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공감할 만한 명확한 정의를 찾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모두 선교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각자의 입장에 따라 조금씩 다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다음에 두 가지 선교의 속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선교계에서는 이것을 이마고 데이, 즉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하는데요. 선교란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찍이 4세기 알렉산드르의 교부였던 아타나시우스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성모독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베드로 사도조차 우리는 신의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선교란 우리가 무엇을 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선교의 속성은 미시오 데이라 불리는 미션 오브 갓, 즉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여러분, 누가 선교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교를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은 누가 가라고 하지 않아도 복음의 현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데 변화된 자들은 그 하나님의 형상의 속성상 미션, 즉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지인 중심의 선교란 단지 현지인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존재가 복음의 현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연합한 존재로서의 being이 가서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교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존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존재가 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선교인 것이죠. 그러고 보면 선교도 결국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며 변화된 존재와 변화될 존재와의 만남이기도 합니다. 사실 최초의 선교사라 불리는 바울 사도는 선교사가 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발길 닿는 대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바울사도의 발걸음을 그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결국 드로아에서 환상을 본 바울이 오늘날의 유럽인 마게도니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난 일과 상관없이 변화된 존재인 바울이 미션, 즉 보내심을 받아 마게도냐로 간 것, 그 자체가 바로 선교입니다. 바울은 변화된 존재로 바다를 건넜고 그곳에서 변화될 존재인 루디아를 만납니다. 변화된 빙으로서의 바울이 하나님께 미션을 받고 보내시는 곳으로 움직였더니 거기에서 선교의 역동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 유럽 전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올 여름 많은 교회에서 선교 현장을 다녀오셨을 텐데요. 저도 최근에 대형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동남아시아의 한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0: 현지인들도 만났습니다. 제가 만난 선교사님들은 그 지역에서 유명한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셨고 NGO 단체를 만들어 학생들과 깊은 만남을 갖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 선교사님들께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현지인 중심의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적은 책을 선물로 드렸지만 사실 그분들은 이미 그 책이 필요 없을 정도로 현지인 중심의 선교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 언제나 학생들을 중심에 두셨고 학생들을 존중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팀도 최대한 학생들의 문화를 존중하며 함께 동역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께서 안 하시는 거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게 된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교사라고 하면 결실을 맺은 현지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선교사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복음 전파가 자유롭지 않은 나라에서 외국인의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현지에서는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선교사님들은 그 나라의 실정법을 어기고 법의 제재를 받게 될때 그것을 탄압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이 선교사님은 그들의 문화와 전통과 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 입장에 서서 그들을 모아놓고 예배 드리는 일을 자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다수의 학생들이 선교사님의 삶과 말씀에 감동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정의하든 우리는 모두 선교에 빚진 자들이며 선교라는 도구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움직여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좀 더위가 가신 듯 합니다. 지난 여름 뜨거웠던 사역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며 여러분들 안에 이 선교적 유전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선교적 유전자, 보내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이 선교적 유전자가 다시 되살아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진남로에 위치한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51-628-2260 대연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
2: 부산극동방송입니다. FEBC
1: FEBC 게시판입니다. 덕천교회가 9월 20일 주일부터 9월 22일 화요일까지 덕천교회 3층 대예배실에서 축의 부흥사경회를 진행합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 원로 목사 장향희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338-910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10월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문의 전화는 031-977-8383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3: 재단법인 기독교마약중독연구소가 9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수영로교회에서 기독교마약중독연구소

9월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선생 박주정과 707명의 아이들의 저자 박주정 교수가 강사로 나섭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010-6616-361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늘노래문화전도연구소가 9월 20일 주일 오후 7시 늘노래연구소 무궁회관에서 늘노래문화전도연구소 세미나 인문학으로 전도한다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2570-6737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페이지 하단 시청자 센터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샵 0933 단문 50원 유료 문자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게시판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70년, 이제 온 세상이 기쁨의 찬양으로 물듭니다. 197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누적 관객 30여만 명, 누적 출연자 6만여 명, 대한민국 합창음악의 정수를 보여준 극동방송 전국대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대합창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하 지휘자와 영락, 양산중앙, 사송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새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곡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성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 여러분의 많은 기대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ABC.
1: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호산나교회 유진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우리가 예레미야 지금 말씀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의 예언이죠.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자, 그런데 예언자의 메시지는 두 가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성경 탐구할 때도 많이 강의하고 강조합니다. 하나가 뭐냐? 심판의 메시지. PJS라고, Prophetic Judgment Speech라고 하는 예언자 심판의 메시지. PJS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PHS, Prophetic Hope Speech라고 하는 예언자 희망의 메시지.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예언서에 나와요. 그래서 예언자가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그것이 둘 중에 하나죠.

심판의 메시지든지 아니면 희망의 메시지든지.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47장에 나오는 이 블레셋에 대한 예언, 47장 전체가 다 블레셋에 대한 예언인데, 이 예언의 말씀은 그렇다면 심판의 메시지입니까? 희망의 메시지입니까? 아침부터 머리를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꼭 좀 알아야 되겠어요. 자, 이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입니까? 희망의 메시지입니까? 예, 지금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문장을 보면 이건 전형적인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블레셋, 그 심판하면서 아스글론, 그 다음에 뭐, 그 여기 나오는 그런 지역들, 사실은 전부 다 뭐예요. 지금 요즘 그 팔레스타인 그쪽에 막 가자 지구 치는 그쪽 다 해당되는, 예, 뭐 전부 다 아주 심각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냥 그럼 심판의 메시지가 맞느냐? 아니요. 이거는 그런데 누구한테 심판하시는 거예요? 블레셋한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유다 백성들한테는 뭐예요? 희망의 메시지. 형태는 심판의 메시지지만 블레셋을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 백성들한테는 희망의 메시지다. 자, 그런데 블레셋에 대한 이 심판의 메시지인 이 이야기가 어떻게 유다 백성들한테는 희망의 메시지이냐, 이걸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냥 단지 블레셋은 유다의 이스라엘의 가장 오래된 대적이고 원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블레셋은 유다의 이스라엘의 아주 전통적인 대적입니다. 그 이스라엘 왕국이 시작될 때부터 블레셋과의 싸움이에요. 사울도 그랬고요. 그리고 다윗도 그랬고요. 예,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유다의 가장 오랜 대적이고 원수니까, 그 원수를 박살내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아, 이게 희망의 메시지야, 이게 좋은 소리야 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예,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또 실제 성경에 그렇게 나오기도 하니까. 그러나 만약에 그런 식으로만 간다면 이건 조금 안타깝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대적이 망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행복해 라는 건 절대 건강한 삶이 아니죠. 그거는 절대 진정한 행복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운동 경기의 경우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월드컵 축구한다 뭐 할 때, 아니 우리가 이기고 올라가서 행복해야 진짜 그게 좋은 거지. 우리도 떨어졌는데, 그런데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일본도 떨어졌대. 뭐 우리 대적, 우리 라이벌 걔들도 막 졌대. 그래서 정말 기분 좋아. 그건 약간 좀 비정상 아니에요? 그건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영적인 것은 더욱더 그래요. 어떤 시기심으로, 어떤 경쟁심으로, 어떤 복수심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블레셋,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대적인 블레셋이 망해서, 그래서 아, 이게 우리한테 희망의 메시지야 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좀 안타까운 이야기다. 그게 아니죠. 특별히 다른 것도 있으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블레셋이 망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이게 이스라엘에게는, 유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인 이유는요, 블레셋이 망해서 고수해서 그렇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정말 우리가 언뜻 볼 때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사실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향한 견고한 사랑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형태는 심판의 메시지예요, 블레셋이야. 그러나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향한 아주 견고한 깊은 그런 사랑이 들어가 있기에, 그래서 이것이 희망의 메시지다. 자, 이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유다 백성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 47장 그 심판의 메시지 바로 앞에 나오는 예레미야 46장 28절 말씀, 27절 말씀도 물론 희망의 메시지지만 28절이 특별히 더 중요합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우리 46장

28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처음에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이에요? 아니면 미움이에요? 사랑이죠. 이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종 야곱아. 예, 애정 담뿍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말씀드리죠. 이렇게 왜 야곱이라고 불러? 예, 애가 영 맛이 갔으니까 너 더 이상 이스라엘 아니야. 옛날 야곱으로 가.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내 종 야곱아. 이거를 우리 한국말로 딱 번역하면, 제가 번역한다면 예, 내 새끼야 이렇게. 아이고 내 새끼야. 그 얼마나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굉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 유다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유다를 돌보시고 유다를 지키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해요. 뒤쪽에 가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언뜻 생각하면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오가 아니라 내가 너는 법도대로 징계 안 할게. 너는 절대 죄 졌어도 너를 갖다가 봐줄게. 무죄한가를 봐줄게.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오.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공의의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공의의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 그 칼날은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죠.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고 그 죄를 도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게 47장 1절부터 쭉 7장까지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46장 마지막 절을 연결해 보면요, 그게 어떤 맥락에서 나오느냐. 이스라엘을 당신 백성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나와서 이어지는 공의의 실행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블레셋한테는 그런 어떤 심판인지 모르겠지만 그 공의의 칼날이 사실은 블레셋을 치고 있는 그 공의의 칼날이 사실은 당신 백성들에게는 죽이는 칼날이 아니라 뭐예요? 수술하는 칼날이었다 하는 사실이죠. 네. 죄를 도말하시는데 그 죄를 도말하시면서 당신 백성을 그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 백성을 그 죄로부터 지켜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느냐. 28절 말씀 보면 우리가 건너뛴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거기 또 뭐가 나오느냐.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 그것은요 그냥 공의로만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수술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제가 여기 이 부분에서 지난 주일날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지난 주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김해 공군 기지교회라고 성도들이 장병들이 한 50명 정도 저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전체 대장이시죠. 별 다신 분인데.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너무 신앙이 좋으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장교도 데리고 저희 교회에 오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예배 드리고 또 저희 장로님들이 가셨다가 또 오시라고 그래서. 그래가지고는 예배 드렸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저하고 시간을 잠깐 가지고 그리고 이제 가기로 했는데 또 어떤 분이 이거 왔으니까 밥을 사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식사를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길어졌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겠다는 그분이 식사 사다 보니까 식당 시간이 몇 시까지 이렇게 좀 5시 이후에나 된다 그러니까 그 사이 시간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장면들이 고민스러운 걸 질문하고 제가 대답해 주는 Q&A 시간이 됐어요. 한 시간 정도. 불똥이 저한테 튄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하고 가서 한 시간 동안 질문에 대답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 식당에서 가졌는데 더 문제가 뭐냐. 질문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여간 이것들이 작정을 하고 저를 골탕 먹이려고 했는지 이게 보통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그거를 가져와서 막 던지는 거예요. 예. 그 중에 처음 물었던 것이 뭐냐면 고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고난에 대한. 자신이 잘못한 것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은데 난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당하는 고난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구분하고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라고. 예, 이건 진짜 너무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왜냐면 답이 없는 질문이에요, 사실.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던졌지만 감사하게도 성령께서 저를 좀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나름 제대로 대답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예, 그럴 때는 성령님이 저를 잘 도와줍니다. 왜냐면 우리가 동업관계에 있기 때문에 예, 예, 제가 망가지면 성령님도 예, 그 체면 손상하시니까 잘 도와주는 편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그때 대답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사실은 쉽다. 뭐 쉽다는 말이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왜? 회개하면 되니까. 그렇죠.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쉽죠.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정말 어려운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다. 그때는 치열한 신앙의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성경이 바로 그거고 욥기가 바로 그런 거다. 예.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근데 그거는 답을 얻겠다는 시험이 아니라 고난을 벗어나는 싸움. 예. 그렇게 하면서 고난을 이기는 싸움이에요. 예. 이제 그런 얘기를 쭉 예, 얘기를 하는데 예. 바로 그게 오늘 예, 말씀 가운데 예, 제가 예,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 예, 그것이 직접적으로 내가 잘못해서 그래서 당하는 고난이든 아니면 이해할 수 없게 내게 다가오는 그런 것이든 모든 고난은 나의 삶 가운데서 죄를 도려내는 하나님의 수수기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온 고난이든 내가 이해할 수 없이 온 고난이든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갑자기 찾아온 어떤 고난이든 간에 여하튼 죄가 이 땅에 있으니까 온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고난은 결국 뭐냐? 예, 나의 삶 가운데서 죄를 도려내는 하나님의 수술이다. 여러분 뭐 정확한 지식은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의학 지식으로 볼 때 우리가 감기에 걸리거나 혹은 어떤 염증이 생기면 예,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거나 뭐 그러면 예, 뭐 박테리아 또 뭐 그 때문에 생기든지 하여간 그러면 열이 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감기 걸려서 아주 고통스러운 것은 열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열이 올라가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도 보면 열이 나면 뭐 괜히 고통스러워하니까. 그런데 아세요? 그 열이 나서 고통스러운 그것이 사실은 그렇게 열이 나면서 예, 그 열 때문에 우리 몸 가운데 바이러스가 죽는 거예요. 예, 그 바이러스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열을 올리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창조주의 섭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암 치료하는 거 보면 더 직접적이죠. 암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멀쩡해 보이는데, 예, 거기에 뭐예요? 독한 약, 화학약을 쓰잖아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거기에 방사선을 쬐잖아요. 죽이려고. 거기다 칼을 대지 않습니까? 정말 고통스러운데 그게 뭐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도려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암을 도려내고 제거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이 바로 그런 겁니다.

0: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예, 분명히 그거 뭐예요? 모든 고난은 죄를 도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이것이 당신 백성들한테는 죽이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시고 거룩하게 살도록 하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우리 삶에 고난이 온다면 그것은 뭐 어떤 것이든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의 공의의 칼날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내가 이해하는 영역에서 그것이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전능자의 영역에선 공의의 칼날이 임한 거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잘못하는 것에 대한 직머리든 내가 정말 난 아무것도 잘못 안 했지만 그런데 내 삶에 덮쳐온 고난이든 간에 여하튼 공의의 칼날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의의 칼날은 항상 기억할 중요한 것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를 버리고 죽이겠다는 그런 공의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죄를 드러내시는 사랑의 역사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공의와 사랑은 양립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 공의와 사랑은 양립할 수가 없어요. 예, 제가 이 교회 목회하면서 제가 공의로운 목사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교회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한테 심판할 건 심판하고 칠 건 치고 잘라낼 건 잘라내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공의와 사랑은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겐 이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공의와 사랑이 함께한 가장 대표적인 것, 핵심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공의는 사랑의 다른 면일 뿐이에요. 예, 동전의 양면처럼 공의는 예, 사랑의 다른 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다른 어떤 것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즉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인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는 동시에 사랑이에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회개와 순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예,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혹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순간에 뭐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하심 앞에 그냥 가서 무릎 꿇는 거죠. 그리고 마음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거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키시고 구하시기 위해서 이 역사 행하는 걸 믿습니다. 신앙이 조금 더 믿음이 충만하면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의 그 공의가 사랑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기억나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그리고 기억 안 나는 것들은 순종하고 이해는 되지만 순종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 그것이 오늘 말씀 블레셋을 향한 공의의 칼날을 멈추지 않으시는 이야기의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한 호산나교회 유진소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209-0191번 호산나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양에 있는 60분의 아침 묵상.
1: 오늘도 샬롬.
0: 안녕하세요. 차유미입니다.
1: 네. 작은 자 지기 홍석진 목사입니다.
0: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9월 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목사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
1: 네. 덕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냈습니다.
0: 네. 이번 주말 사이 바람이 제법 강하게 불었죠.
1: 네.
0: 그리고는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힘들게 괴롭혔던 열대야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좀 선선해진 바람 덕분에 아 이제 가을이 왔구나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1: 네. 확실히 밤에는 많이 시원해졌고요. 또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보니까 아 가을 분위기 나는 착장하신 분들이 벌써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게 무더웠던 여름도 계절의 순리 앞에서는 자리를 내어주는 걸 보면서 아, 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손길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아침입니다.
0: 그렇습니다. 이 선선한 공기를 느끼면서 마음속에 문득 가을이구나 하면서 떠오르는 단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이제 가을이 되면 붉게 문드는 단풍, 길가의 코스모스 떠오르고요. 또 노릇노릇 익어가는 곡식들, 또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을 풍성하게 해주는 책.